0: that you are.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빈야드 뮤직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걸작품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 시작했는데요. 걸작품의 가치는 작품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는 그 작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죠. 우리 삶을 보면요. 때로는 깨진 조각 같고 또 색칠하다만 미완성 작품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인 티노 세갈의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어도요. 이미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 속에 주인공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데이비드 밴드의 음원으로 함께 하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빚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 붐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플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억울한 부모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억울한 부모에서 사랑받는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겁니다. 내 자녀가 예배하고 있고 게다가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나는 남들만큼, 아니 그 이상 기도했는데, 항상 내 기도는 응답이 되기는 되는데요, 옆집에 돼요. 우리 애한테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옆집 아이가 응답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학교를 옆에 집에 아이가 가고, 옆집 아이가 시집장가를 가고, 옆집 아이가 교회에 나와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많이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어디로 들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억울한 부모예요. 억울한 부모. 부모는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자녀일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부모님 위해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얼마나 자녀 위해 우리는 정말 애타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마치 내 기도를 새치기 당한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다 먼저 응답받고 나는 계속 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거라사 광인, 그 유명한 광인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소문이 이제 쫙 났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예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몰려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1번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1번은 바로 22절에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요. 시작.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야이로가 어떻게 1번을 차지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요 저요 저요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앞에 왔냐면 바로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정인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나 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1번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어린 딸이 죽게 된 아버지의 마음에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께 가세요. 1번으로 가세요. 당신이 응답받는 게 맞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자, 그래서 그 와중에 그는 기도를 드렸고 24절에는 너무나 반갑게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자,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가 1번입니다. 이 수많은 인파 중에 1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어요. 바로 그 뒷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하는 거예요. 야,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밀려옵니다. 뭔가 내가 밀리면 안 되는데. 자, 25절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연로회를 혈루 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1번인데 분명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내 딸 살린다고, 지금 죽어가는 내 딸. 그런데 갑자기 여인아가 끼어들더니만 어떻게 돼요? 26절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여러분 사실 야이로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아니 자기사정이지. 그럴 거면 어제 왔어야지. 그렇게 급했으면, 그렇게 아쉬웠으면 뭔가 자기도 조치를 했어야지. 나는 나대로 다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다 상황을 벌써 다 나는 오픈했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 주기로 하셨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끼어든 이 여인.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함부로 예수님 앞에 뛰어들지 못하지만, 야이로처럼 보란듯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요. 자, 차마 이 당시에 여인, 게다가 부정한 여인, 12년을 나쁜 여인이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주님 저도요 하는 마음으로 손을 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주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겠죠? 주님 저 이뻐요. 저 최고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는 그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그 뒤에서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으면 혹시라도 알아? 혹시라도 그분이 은혜를 내리시면 내가 나을지 알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자,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의 믿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9절 놀라운 일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할렐루야잖아요. 어우 예수님 떠병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 딸한테 와야 돼요. 죽어가는 내 딸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딸한테는 가지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흘러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 흘러갔나 보다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정타는 여기서 날라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부터 야이로는 슬슬 심사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가주지, 그냥 빨리 오시지, 지금 우리 아이는 죽어가는데 무슨 그렇게 시간이 많으셔서, 아니 고치면 된 거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런 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주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주님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다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데요, 지금 내 아이가 중환자실, 그것도 이제 막 수술실 들어가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담당 의사

크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도무지 답이 없고, 내가 어쩌다 이런 아이를 낳았나? 내가 바보를 낳았나?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발현이 돼요? 마치 새치기 당한 것 같아요. 나한테 주신 응답을 왜저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까? 나한테 줄 관심을 왜저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왜 지금 다른 집 아이들에게로 분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정말 제가 싫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놓이게 돼요.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래서 내 믿음조차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내 기도만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는 내 기도가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는 내 믿음조차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믿음은 과연 뭔가? 난뭘 믿은 건가?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믿고 살았던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한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4절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말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야이로에겐 말이죠. 지금 내 딸이 내 코가 석자인데, 주님, 제 딸이요, 제 딸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딸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 이산가족 상봉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길게 말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너왜 새치기 했냐고 혼을 내셨어야죠. 주님, 나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네가 왜 나타나서 내 능력을 빼앗아 갔냐고 혼을 내주셔야지, 혼꾸녕을 내주셔야지. 지금 왜 저렇게 그녀를 칭찬하시고 저렇게 축복의 말을 하십니까? 주님, 지금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는 거예요. 촌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내가 1번으로 기도했는데, 1번으로 예수님을 내가 차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치하는 상황에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좌절과 얼마나 큰 낙담입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그렇게 눈물로 내가 호소할 때는 뭐 하시고, 지금 엉뚱한 사람 고쳐주고 엉뚱한 사람한테 축복하고 내 딸은 저렇게 죽어버렸어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가슴을 칠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죽였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그분 두팔두 다리를 끌고라도 갔어야 되는데,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절망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주님, 이제 끝났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 이제 그 아이 어떡해요? 이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앞에 그 아이는 투명인간 같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나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미치고 팔짝 뛴다는 게 이런 거겠죠. 말씀을 다 들으셨으면 이미 죽었다는 걸 아실 텐데 상황이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이게 정말 미치는 일이에요. 차라리 미안하다, 내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아 그래 이해해라, 이랬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죽었는데 이제 와서 믿기만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이로는요 미치고 발딱 뛸 노릇이에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주님?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는요 상황이 좋아지는 걸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끝나버렸는데요, 믿을 만한 상황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믿을 게 없다고 말하고 모든 건 두려움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앞에 선 사람이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의 구세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쯤 되면 좋아질 것 같아, 이쯤 되면 애가 교회 올 것 같아,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끝날 가능성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도 예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자녀를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절망을 뚫고 사랑하는 자녀를 마침내 살려내십니다. 아멘. 모든 절망을 뚫어요. 그 절망에는요 춤도 들어가요. 우리는 선을 그어놔요. 항상 이 이상은 안 될 거야, 이 이상은 못할 거야. 그게 어느 선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청년부를 안 나오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아니면 해외를 나가면, 여러분 어느 선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요, 그걸 뛰어넘어서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이 빛의 50일을 살아가는, 이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얘들아 끝나지 않아. 끝은 없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떠드는 건 왜 떠드는 겁니까? 뭘 떠들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지금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죠. 야 예수님이 야이로가 1번으로 찾아갔는데 그를 응답해 줄 것처럼 하다가 다른 사람 치유하느라 늦어서 애가 죽었대. 이걸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험담을 하면서 야 예수님 별거 없어, 예수님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39절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요 오진이 아니에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한계가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잔다는 말이에요.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는 끝났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아이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니요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어요. 부모에게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욕하고 떠나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땐 죽었어요. 아니요 그 아이는 자는 거예요. 시설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저 부모 저거 지 자녀 끝난 줄을 모르네.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세요. 비웃는 세상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으세요.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펜을 들고

이거 표시해 보세요. 아이의 부모와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집에까지 오셨어요. 왜 와요? 죽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끝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까지 다시 오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함께 한마음이 돼서 그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의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쿰,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해라. 아이야, 너의 새로운 세상이 왔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너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시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42절은 기적같은 사건이에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곧. 이 곧이라는 한 단어는 마가가 아주 잘 쓰는 말이고 주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곧 일어나요. 곧 일어나서 걸어요. 아이가 12살이라. 12살의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12살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요. 왜 놀랐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12년, 12살인데 왜 놀라요? 12살이, 이 12년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아까 갑자기 끼어들어 새치기 했던 그 여인.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과 12살짜리 이 소녀의 횟수는 정확히 겹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낳고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12회, 너무나 좋았던 12회, 그 딸로 충만했던 그 12회가 사실 한 여인에게는요, 혈루병으로 아파하며 죽고 싶던 그 12회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예쁜 딸밖에 안 보여요. 내 딸, 내 딸, 내 12살 딸이 예쁜 딸.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12회를 알아오고 아파하고 가슴 아프고 죽고 싶었던 한 여인이 먼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이로야, 너는 네 딸만 모이지, 네 딸만 급하지. 그런데 내 딸도 있어. 지금 내 딸은 그 12회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있는 한마디가 딱 우리 34절에 지나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거예요. 따라.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라고만 생각해요. 주님, 내 딸이요, 내 자녀요, 내 자녀요. 지금도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그 자녀가 아니라 주님은 네가 내 딸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회를 아파온 내 딸, 고생한 내 딸, 지금까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느라 애써온 내 딸아, 부모를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공양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인 너희들아, 내 불쌍한 딸아, 내 안타까운 딸아, 모든 걸 벌어서 부모를 드렸는데 또 모든 걸 벌어서 자녀를 주고 있는 내 불쌍한 딸아, 내 불쌍한 아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에서 놓여 하나님만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야이로의 12살 딸을 살려내시기 전에, 야이로는 딸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야이로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오직 딸, 딸,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12회를 죽음처럼 살아온 자신의 딸을 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식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 때문에 기쁘지도 않아요. 남의 아들 잘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남의 딸이 교회 잘 나오는 거 가슴이 메이고 칼로 베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안

0: 하고 예배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기억하세요. 내 딸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예요. 내 아들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그 안타까운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볼 때는 시간이 불공평한 것 같지? 네 딸은 나중에 고치고 저 여인 왜 먼저 고쳐요?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뒤죽박죽 된 것 같지? 아니, 내 시간으로는 그거 다 현재야. 굳이 따져야 된다면 나는 네가 먼저야. 그동안 그렇게 속상하고 아팠던 너를 내가 두고 네 딸 고치러 내가 먼저 가겠니? 난 네가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쳐버린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말라버린 우리의 기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일으킬 것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여. 너는 아직 나에게는 소녀야. 너에게, 난 나의, 아직 너에게, 너는 나에게 소년이야. 일어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억울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 왜 답이 없으세요? 그 억울한 부모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한 명의 자녀입니다. 12년간 아파왔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자녀 때문에 그것을 채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상처를 먼저 다가와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억울한 부모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 자녀도 나는 일으킬 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할 거야. 내 딸을 살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가 너의 딸도 마침내 살려낼 것이야. 이 사건을 오늘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기력한 부모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이에게 또 화를 내버렸습니다. 또 원망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라는 건 또 많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부모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에겐 한없는 은혜가 있고 그대로 나는 너를 살린 것처럼 너의 자녀도 살릴 것이야. 나의 완전한 사랑을 믿어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가정을 고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을 겪지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페이보리트 힘스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5월 17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Favorite Hymns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한국인의 워십 앨범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관련된 찬송 많이 띄워드렸는데 우리 5908님께선 3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방송 들으면서 다시 생각났다고 철없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부모님께 요즘처럼 이벤트 하나 해드리지 못하고 효도라는 단어 의미에 걸맞는 것 하나도 해드린 것 없어서 새삼 마음이 저려온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께서는 기다려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실 때 더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어버이 관련된 찬송도 함께 나눌게요. 5120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문규님의 내 어머니, 그리고 4520님의 신청곡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김요한님 앨범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네, 6089님께서는요, 1년 내내 어버이날 같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안부전화 메일하며 또 수시로 찾아가 안아드리고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고 있어요. 많이, 더 많이 사랑하여도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이잖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이렇게 잘 섬기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6089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요,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들으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6089님의 삶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어노인팅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주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는 주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선한 의지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이번 주까지 흰색을 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7편, 요한복음 17장,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오늘 주일에 김순애 권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5월 17일은 독립운동가로 교육자였던 김순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입니다. 황해도 장현 출생으로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학교 교사로 근무했지요. 1915년 만주를 거쳐 중국 남경으로 건너가 중화명덕여자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해 김규식과 결혼했고 1919년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프랑스로 가자 민족의 골기를 호소 하기 위해 일시 귀국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중국으로 가서 1919년 7월 상하이에 대한애국부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했고요. 8.15 광복 때까지 김규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46년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유경사업에 전념하다가 1976년 5월 1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5월 17일 주일에 감리교 감독을 지내신 김종필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나신 김종필 목사님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성과 평양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중국에서 북경 한국인 교장으로 일했고 해방 뒤 고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김종필 목사님은 1958년 감리교 제8대 감독으로 취임해 교육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김종필 목사님이 1978년 5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신곡으로 유명한 이태리의 시인 단테가 태어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761년 전인 1265년 5월 18일에 이태리 피렌체에서 이 단테가 태어났는데요. 젊은 시절에 피렌체 공화국 정치에 깊이 관여했는데 이때 단테는 정의감으로 일관된 정치 자세를 가졌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몰려 고향에서 추방당합니다. 오랜 기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계속 집필을 하게 됐죠. 단테의 대표작은 신곡인데 신곡은 이 유랑 생활 속에서 단테의 영적 체험을 옮긴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18일 월요일에 위대한 문학가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돈이 세상을 떠난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2년 전인 1864년 5월 18일에 나다니엘 호돈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작가가 됐고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죄의 문제를 깊이 파헤치는 그런 작품을 여러 편 쓴 작가였습니다. 대표작 주홍글씨는 도덕적 죄악에 빠진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한 소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도 나다니엘 호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5월 18일 월요일에 오긍선 박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5월 18일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의학 박사인 오긍선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오긍선 박사님은 의학자로 교육가로 그리고 사회사학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공주 출생인데 1900년 세례를 받고 이듬해 배제학당을 마치자 도미해서 켄터키주 센트럴 대학에서 물리와 화학을 전공했고 1909년 루이스빌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912년 세브란스 의과전문대학 교수 겸 의사로 있다가 1921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거쳐 부교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피부학을 연구합니다. 1931년 경성 양로원을 설립하고 1934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이 취임했습니다. 한편 8.15 광복 후에는 전국사회사업연맹 이사장,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회장으로서 사회사업 분야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5월 18일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의학박사 사인 오긍선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월드비전의 전신 한국 세계 기독교 선명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5월 20일에 한국 세계 기독교 선명회가 조직됐습니다. 보통 줄여서 선명회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동복지사업, 문화사업, 선교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굶주린 이웃들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의 전신 한국세계기독교선명회가 1953년 5월 20일에 조직됐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5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날 조향록 목사님을 비롯한 18명의 목사님들이 서울시 경찰국장으로부터 경목 위촉을 받아 경찰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경목은 경찰 위촉 목사를 줄임말이죠. 우리나라 경찰 선교는 몇몇 목사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선교 활동을 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당시 내무부 차관이었던 김득황 장로님이 경찰 선교의 필요성을 깨달아 경목을 위촉했던 것이죠.

김창준 목사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김창준 목사님은 평안남도 강서군 중산면에서 태어나셨는데 3.1운동 때 기독교 대표로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25년 5월 동지 37명을 이끌고 한북 영성 주재소를 습격해 일본 경찰 4명을 죽이고 전선을 절단하는 등 한북 일대를 뒤흔들어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체포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김창준 목사님이 1888년 5월 23일에 출생하셨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마치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

0: 가다가 격후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다섯 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회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힘조차 낼 수 없음을 알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전쟁의 시대와 기근의 시대에서조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자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고난과 징벌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없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우리 성령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교만히 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셨지만 더불어 주신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려는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의 기도와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제아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쫓는 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셔서 지켜주시고 그들 연단하셔서 속히 통일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한국교회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모이는 곳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시작하신 수요노 교회를 지금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지금까지 섬겨온 어른 세대들을 위로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여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과 장년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비전과 소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3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행복 남는 축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실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사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은 가정주간이라 한 주간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산상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이 산상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의, 의로운 삶, 이게 이제 축입니다. 1절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을 살펴보았고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깊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한 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내면의 성품 또 그리고 우리의 역할 지난주간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 그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16절 13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그 율법에 관한 문제를 구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우리에게 조금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죠. 17절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손상하거나 고치러 온 것도 아니다. 율법을 굉장히 존중한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작은 획 하나까지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이제 그 얘기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자체보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 시대의 해석을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주님 율법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시죠.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 이걸 드러낼 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후폭풍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엄청난 이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 그 구약과 신약의 연결. 구약에 일어난 모든 제사의 지도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신 십자가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냐? 지상에서 큰 자와 하늘나라에서 큰 자 다른 거죠. 지상에서는 크다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 존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게 뒤집혀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 기준은 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게 판도가 달라질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한데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다룰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좀 선입견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성경을 통달한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1세기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감탄이 나오고 이의가 없어요.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해도 막 그 다 받아들일 정도로 아무도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존경받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열정적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그들은 당대 탑 클래스였어요. 왜 예수님,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뱀, 그냥 뱀이라는 거, 독사의, 그냥 독사가 아니고 자식들하고. 오, 예수님이 말이 험한 말이 막 나와요. 해치라 무덤들아. 이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초점은 주로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의식적인 행동을, 행위를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의식적인 행위에 집중을 한 사람, 그들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지켰지만 사실은 율법을 애매하게 희석시켜버려서 너무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뭘 지켜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여다 보면은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기는 사람들. 그 예수님과 충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구태여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열심히 지키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본래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만족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비교하면 우쭐거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외적 행위, 예수님은 외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들은 자타가 공연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부르라고 누가 보아도 흠이 없는, 그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도취에 빠졌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정확히 지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이고 외형적인 율법의 본질은 단순히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문자를 직접적인 지킨 게 아니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너가 천국에 간다는 말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얻은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 율법은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율법을 사모하게 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율법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 더 요긴하게 세워진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의 감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쳐들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는 것보다 지킬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의 탄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데 성하고 선을 향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모순 덩어리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7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보게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성과입니다. 성과. 오늘 우리 성과주의. 세상의 모든 곳에는 그러므로 능력을 요구해요. 종교나 일상의 어느 영역이든지 성공은 능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되는 거예요. 성과를 얻으려면, 얻어내려면, 성과를 얻어내야 인정을 받는 세상.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면에 숨어있는 탐욕이나 정욕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멀쩡한 거죠. 그 안에 숨은 내용을 보면 달라지는데 외적인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에 위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선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은 존재합니다.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주의는요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꾸준히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외형주의로 흐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모범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종교에도 모종품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리새인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도 나는 바리새인이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게도 거울에 비친 바리새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춰지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외적인 행위로 흘러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고 산기도를 막 수도 없이 다니고 금식은 뭐냐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행위가 어느 순간 자신의 종교적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신앙적 커리어가 되고 스스로 그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에 스스로 도취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외적인 면을 두고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그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그의 외적인 헌신을 보고 평가했던 구조였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래는 얼마나 엄청난 열성 성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을 하고 있는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하면 박수를 쳐줘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에서는 성과주의와 성공주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결과를 얻어낸 부와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살았든지 성공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 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빗나간 열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게 문제.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문제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으로 예수를 닮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판단하고 열심히 할수록 오만해지고 열심히 할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 자체를 정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혐오하신 것은 그들의 위선의 가식, 이중성, 외적으로는 너무 세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허구에 가득 찬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자기 기만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역겨워하셨습니다.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선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다른 죄들보다 본질상 더 마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신랄하게 표현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모의 신앙에서 위선을 보았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그 위선을 보며 혐오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염증을 느끼는 거.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저게 신앙이라면 난 따라가고 싶지 않아. 어릴 때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럭저럭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는 순간 교회를 단호하게 떠나버립니다. 자녀들이 보았던 신앙의 세계는 참된 신앙이 아니었고 종교의 위선을 본 거죠.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못 오해했고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심인가 흉내를 내는 건가, 부모의 이중성의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그 시대에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한 사람, 예배 의식은 참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성,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도취되고 실상은 그 열심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행위는 난무한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어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에 눈이 멀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여요. 아, 무서운 거죠, 여러분. 종교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고려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집

괴술물로 여겼습니다. 그토록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던 헌신들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이전에 나의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방해가 돼요. 우리가 이룬 열심과 성과들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강조할수록 그것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죠.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성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구분을 허물어버립니다. 복음은 더 나은 사람과 더 못한 사람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그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기준과 자격을 따지면 모두 함량비적이에요. 그건 누구도 하나님의 정한 율법의 기준에 들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약한 자라도 받아들여줘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시 스가랴과 바리새인들은 구원과 그런 의미에서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이 은혜의 폐로부터예요.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전혀 반대편, 은혜의 패러다임.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와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만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게 십자가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천길 만길로 아래로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재해석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열심을 했지만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소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분. 그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하고 그분의 순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하신 일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였어. 가능한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려고 하고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밝아요. 기쁨으로 즐거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태도의 변화가 왔어. 이전과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제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우리의 육체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서 나온 순종.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괜히 자신의 힘으로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사실 문제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수록 예수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적격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외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공간적으로는 아버지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난 진짜 탕자는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내 탕자 비유하면 둘째 아들만 막 그 탕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큰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아들은 오늘 아침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자신의 의에 빠져서 동생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대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활동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잃어버린 자는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만든 의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위장해서는 안 되고 포장지를 벗겨버려야 돼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피하고 축소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다면 그 열심은 매우 위험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형주의적 신앙은 금방 지루해지고요 생기가 없고요 무비건조해지고요 기쁨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계속 위장하는 위장술만 늘어나는 것. 겉으로는 열심인데 자신의 영혼은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가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바른 반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대충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엄격한 잣대로 비난하면 냉혹한 정통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계율을 열심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고 얼마나 많이 선교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정신과 그 본질을 붙잡고 내가 삶으로 표현해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조품인가? 여러분, 요즘 이 예술품들 가운데 그림이 위작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박수근 화백이든 뭐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작가들, 그 전문가들도 사실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감별하시는 교수님인데도 감별하기 어렵대요. 이런 명품도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짝퉁을 찾는데 뭐 전문가도 몰라요. 몰라. 너무 정교해가지고. 물론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 비 오는 날 머리에 얹으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진품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자신의 행위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 내 의의가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게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우위에 서고 우월 의식에 빠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고 강요하고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지옥이나 갈 자식이라고 말하는 자비가 없는 종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를 끊임없이 사랑해내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정죄감만 몰아주는 잔인한, 살벌한, 냉혹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의가 드러나야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더 선명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죄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가 수치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 모습이 진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온 인류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 되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내 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최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의 손길을 구하. 오직 그의 은혜, 날마다 그분의 공로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그토록 붙들고 자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과 수치와 부족함을 나의 열심으로 위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짓된 짝퉁 사이비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외적인 행위로 감추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쌓은 의로는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쇼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그냥 종교인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재주로, 그리고 우리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갈수록 더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손길에 이끌려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로 서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설픈 열심으로 덮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위장하지 않게 하시고 척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하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진실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고 이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태도와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완전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웃과 나눌 때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데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김유신 씨가 부릅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격려할 때 그를 채찍질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를 품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격려받는 경우도 있고 반면 나도 하루에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참 약한 존재죠. 라는 공감의 말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데요. 정답을 얘기해서 사람을 꾸짖어야 하는지 아니면 약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분별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만용인지 또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그 경계를 알기란 힘들지만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지켜보는 이웃 앞에서 나의 존재와 행동이 그들을 생명과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조금도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품으로나 태도로나 부지런함으로나 또한 상식으로나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제자도이며 제자 훈련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안성진 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어서 마마스 브런치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산.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오.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려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하나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

먼저 들으신 곡은요, 송견미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겠네, 이어서 박신아 카이어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홀가분해지니 번민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홀가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한 주는요, 너무나 분주한 우리 일상 가운데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히스윌의 믿음이 없이는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듣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FABC 초대석은요, 찬양을 통해 국내외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0: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분들과 함께합니다. 세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한 분씩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거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장 정만택 장로입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연합 남선교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종수 비택 장로입니다.
4: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덕천교회에 심하고 있고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동환 장로입니다.
0: 네, 세 분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사에서 아주 자주 우리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찬양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맘때가 되면 아, 또 곧 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먼저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1980년 부산 노회와 분립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명 아래 올해로 47회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성은 부산 양산 남부 지역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교단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와 봉사에 앞장서는 공동체입니다.
0: 그렇군요. 47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만큼이나 사역의 발자취가 깊습니다. 그동안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 사역들을 또 후원해 오시고 감당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3: 예, 지금 변화의 시대에 우리 요새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 선교 전략을 세워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노예산하,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적극 지금 지원하면서 사업을 돕고 있고요. 우리 재미교표 2세, 보국, 모국 방문 등을 통해서 그 일을 돕으면서 특별히 이번에 무엇보다 이번 5월 30일에 있을 선교 찬양의 준비로 그 은혜보다 바쁘고 뜨거운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랜 세월 동안 참 다양한 선한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우리 통합측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남선교회 연합회 어떤 사역들을 집중하면서 근황 보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4: 예, 본 연합회는 해군 부산교회 장병들을 위한 맞춤 선교 전략으로 찬양단 방문 예배를 협의 중에 있으며 미자립교회 사역에 도움을 드리고자 미자립교회 단방과 그 무엇보다 5월 30일 예정된 제34회 선교 찬양제 준비로 기도하면서 임원단 연석회의와 관련 유관기관들과 내외빈 섭외 등으로 바쁘지만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이유가 정말 명백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올 5월에 그래요. 선교 찬양제가 곧 열립니다. 34회 선교 찬양제 준비하고 계신데요. 정확한 일정 그리고 장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선교 찬양제는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 덕천교회에서 부산 남로회 소속 8개 교회와 해군 부산교회를 포함해 9개 선교 팀에서 우리 찬양제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산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주말 오후 시간이 오니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통합측 덕천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다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찬양제 참여하는 교회들 면면이 화려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들이 함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3: 네, 우리 그 9개 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연합하여 함께 연습할 때 그 현장에서부터 개인도 공동체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수원, 거성, 해군, 부산, 애광, 덕천, 소정, 구포, 동래중앙, 양산중앙 등 9개 교회 성가대가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 군선교의 의미를 담는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해군 부산교회가 올해에도 또 어김없이 참석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더해가겠네요. 9개 교회가 연합해서 준비하는 만큼 연습과정 그리고 준비하시면서 느낀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각 지교회별로 찬양대 사역하느라 다들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찬양으로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34회 선교 찬양대가 우리 선교 열매 맺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될 줄 믿고 또 준비하는 찬양 연습으로 이미 다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선교 역사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장소를 정해주시는 우리 덕천교회는 60여 명의 참가 신청으로 찬양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0: 와, 60여 명의 성가대 합창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 찬양제를 통해서 또 모인 후원금 선한 일에 사용하실 거죠? 어디에 쓰십니까?
2: 네, 저희들이 34년간 지켜온 전통대로 전액 군선교기금 및 국내 미자립교회와 선교지를 지원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찬양을 부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조성된 물질은 실제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진정한 선교 찬양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네, 오늘 부산 남로회 남선교회 찬양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통합식 덕천교회 예배당에서 제34회 선교 찬양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이고요. 온 가족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함께 하시고요. 또 이날 사회가 되게 익숙한 분이 보더라고요, 회장님.
2: 네, 이번에 사회는 특별히 저희들이 모시기 힘든데 겨우겨우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 예쁘신 차유미 아나운서님께서 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사회를 봐주시고
0: 깜짝 놀랐어요. 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또 제가 가서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또 덕천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오늘 오신 장로님들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도 함께 참여하니까 34회 선교 찬양제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수석 부회장님, 부회장님 순서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찬양제 초대 말씀 그리고 남성교회 비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애청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찬양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후원 여부를 떠나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저희 회원들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기도에 힘입어 남로의 남성교회 회원 모두는 앞으로 멈추지 않는 선교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해 봅니다.
3: 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볼 수 있고요.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번 찬양제를 통하여 전 소속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전도에 매진할 소중한 기회로 삼길 바라고 부산 남로의 남성교연합회 34회 선교 찬양제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남로의 남성교연합회는 오직 선교를 한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에서 펼쳐지는 제 34회 선교 찬양제 유튜브 중계하시나 봐요?
2: 네. 와. 유튜브로 생중계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이 덕천교회 아마 유튜브 접속하시면 되는 거죠?
2: 네.
0: 네. 덕천교회 유튜브 열어서 선교 찬양제 함께 못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세 분의 부산 남로의 남선교회 찬양제 소식 전해주신 우리 임원진 분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장로님, 정종수 장로님, 김동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린다는 것,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알려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 삶의 방향을 보여준 사람, 또 믿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니까 그렇겠죠. 각 교회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곳들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목사님들, 또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이길승의 가르쳐주세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선생님은 꼭 뭐 말을 많이 해서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잖아요. 넘어지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또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마르지 않는 샘에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또 피스 콜라보 앨범 중에 있는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겠죠. 오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엔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대부분 교회들이 또 지키고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은 누구신가요? 아마 누구에게나 한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던 선생님. 그분이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예전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어릴 때는 또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생각나는 좀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생각나는 분들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날 때 찾아서 한번 연락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 감사의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나는 딱 떠오르는 예전에 나의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문자 한 통이라도 좀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또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수아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간만에 아동부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부분을 설교하는데 앞에서 떠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그 어린이를 일어나라 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어린이, 목사님이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울먹울먹하며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너무 황당해진 담임 목사님이 이 어린이의 담임 교사가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선생님 왈, 목사님, 그 어린이가 짓궂긴 해도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목사님이 이제는 교육위원장 장로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린이 교회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셨기에 어린이들이 이렇습니까? 그러자 교육위원장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무너졌든지 공사비용 얼마 들지 몰라도 제가 헌금해서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성경의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이 있는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심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에서 나무엔의 음성입니다.

아들만 스승이 많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일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인 군사부 일체 스승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스승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주로 로마의 지배계층 사람들이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몽학선생이죠. 물론 주인 혹은 상관의 자녀들을 이 노예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쳤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고 예절과 사회 적응 능력을 가르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선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자녀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사랑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대환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교사의 모범이 된 바울 사도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그냥 스승은요 지식만 전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해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정성으로 키웁니다. 아무리 아파도 약도 먹지 않고 태교를 위해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인간이 되어 예수님을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그것은 그를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교사는 어쩌면 아이를 잉태하게 낳는 것 같은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으로 아파 키우고 낳았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이 불타는 건물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사람에게 아, 내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조금 이따 구해줄게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마시고 한숨 돌린 후에 구해줄게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화재 현장에서 투입된 소방대원보다 더 긴박한 심정으로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허경화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모든 생각 다스리는 주 동방현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사, 아비의 심정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귀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사랑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선생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5, 6학년 소년부를 맡았었는데 한 반에 선생님이 사실 무척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결석도 종종 하시고 오시는 날에도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어린이 주일학교의 성경 공부, 분당 공부는 무척이나 짧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인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좋겠구나. 선생님이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거요? 우리 선생님이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해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 안 해오시니까 그냥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때우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 이름도 잘 몰라요. 저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정말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시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기본 요건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축복의 샘 옹기장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아비의 심정을 가진 스승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 선생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저는 이미 선생님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본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의 무엇을 본받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참 민망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도 바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한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이런 지하에 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그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할 본업이고요.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교회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위대한 인물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엘샤인과 강찬님의 음성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 하시죠. 골고루 먹어라. 건강하려면 편식은 금물이니까요. 그런데요, 어른들도 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타고난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습관이나 어떤 고집 같은 게 원인이죠. 그런데요, 이런 치우침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외골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날까요? 거짓되고 그릇된 욕심에 치우친 데서 생겨나지요. 그래서 골고루라는 이 따스한 말을 자꾸 되뇌고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참 좋은 친구 삼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비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 허탄한 세대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며 다만 성도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0380님 사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380님 사연인데요. 와,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사연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너무나 깊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구절 제가 듣고, 저는 듣잖아요. 네, 이제 시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듣잖아요. 이 사연의 내용을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또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네, 그랬던 사연입니다. 예, 03801. 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뭐 차 안에서나 이렇게 지나치는 중에 여러분들의 귀로 지금 들리셨다면, 그런데 주를 떠나 있다면, 교회 나간 지가 무슨 방학도 아니고 한참 지났다면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진정 살만한 인생인 걸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던가요?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주 안에 생수 마시며, 네, 그렇게 같이 천국길 가자고요. 그리고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 정말 안타까울 때 있죠. 아, 영혼이 잠든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도대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제가 가장 오래 묵상했던 게 이 사연 구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 분별력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들끓게 했던 사람들,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 많은 이슈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였어요. 우리 저 뇌에 구멍 날 줄 알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전 국민이. 그리고 무슨 양파처럼 튀겨진다, 얼마나 걱정 많았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그렇게 온갖 뭐 이런저런 말들로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땐 제가 잘 몰랐었네요 라고 해야 상식 아닙니까? 참 이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뭐겠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깨어서 분별해야죠.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 숯불을 그냥 머리에 쌓아두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하고 또 긍휼을 품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길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경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살아계신 주.

네, 이번 사연은요. 872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정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내 친구, 내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 심준구 목사님, 그리고 방송 가족들,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8727님 사연이에요. 8727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고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되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정 나누면서

네, 그렇게 살자고요. 없으면요 서로 나누고 하나 더 가졌다면 그 반 좀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서 위로하면서 좋은 친구 돼서 네, 그렇게 살자고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해주셨는데 네,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닿고 부비며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어보자고요. 주님 의지하고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히고 잠기면 부패하죠. 바람도 흐릅니다. 그 바람이 막혀 멈춘다면 오염돼서 불쾌한 공기로 가득할 겁니다. 움직여 나아갈 때 생동하고 신선하죠. 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눈이 부시게 찰나

찬란한 계절, 이 5월에 높고 푸른 하늘을 업고 단디 단바람 흠뻑 맞이하며 삶 가운데 유유히 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가정의 달 5월. 5월의 주일은 매 주일마다 특별한 별명이 있지요.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약속한 것처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나요?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나요? 특별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표현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방금 들은 곡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세상의 많은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또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낡고 부서져 버리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 30분, 1시간인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참되게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학교,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우리 선생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수의 복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잘 듣고 성구의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0: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찬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
1: 아멘. 여러분, 성구센터를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의 주소를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가복음 4장 20절. 와, 여러분이 잘 듣고 기억했군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교회에서 들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농부는 모든 씨앗이 좋은 땅에 잘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날아가던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또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잘 자라 무성하게 되었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어요. 와,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로 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0: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터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센터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1: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0: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더욱 많아지겠지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성구를 챈트로 부르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암송하기로 해요.
1: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보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코리의 집에는 6명의 사람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코리와 가족들은 식사 중에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을 대비한 훈련을 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식사가 끝난 후 오씨는 다른 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아내와 아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오씨는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에게 천사를 보내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얼마 후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도 습격을 대비한 연습이었을까요? 친구들! 하지만 이번엔 연습이 아니었어요. 코리가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게슈타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섯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슬아슬하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게슈타포가 찾기 전에 안전하게 숨은 그들은 그곳에서 나흘 동안이나 있어야 했어요. 다행히도 네덜란드 경찰이 그들을 도와 다른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이렌이 울리던 그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체포되었어요. 게슈타포는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체포된 모든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날 쉬빙겐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리의 아버지는 체포된 지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코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코리 아버지는 구세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코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게슈타포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코리의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도록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놀리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속한 축구팀이 주일에 연습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연습 대신에 교회에 간다고 코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고통받는 동안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작은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 어린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아버지를 잃고 수감되어 있는 코리와 언니 베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샬롬 노래선교단의 주님의 시간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집을 짓다 보면 기둥과 석가래를 잇는 단단한 매듭이 필요하듯 우리 삶도 수많은 관계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라는 매듭을 가장 아름답고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흩어지기 쉬운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띠와 같은 것이겠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띠가 둘러지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사랑이라는 띠로 묶여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따뜻한 매듭을 한 번 더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성가산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먼저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 코로네이션 미사, 우리말로 대관식 미사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요. 그중에 16번째로 작곡된 이 대관식 미사는 그의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작곡된 것이지만은 어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23살에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곡을 해서 더더욱 이 노래가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전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보니 그러니까 선율과 화성이 서로 뚜렷하거나 음악의 텍스처가 화음 진행으로 되는 이런 스타일로 작곡됐습니다. 먼저 키리에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단테 마에스토소로서 전주 없이 합창을 하는데 한마디 안에 포르테와 피아노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극적인 조화를 보이는 곡입니다. 또 솔로의 가락이 아주 선율적이어서 인상적이고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요리를 불쌍해서 들으셨습니다. 뭐 굉장히 고백하는 노래 같지만은 아주 행복해 보이죠. 이것이 또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미사곡이 원래는 가톨릭교회 음악이었지만은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곡의 전곡 연주 시간은 한 26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전곡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이제 가사로 돼 있죠. 글로리아.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창과 사중창이 어울리며 아주 명쾌한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곡입니다. 연주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좋은 연주라는 것은 연주 테크닉만 좋은 연주가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악기 주법이나 또 당시 합창단의 사이즈, 발성, 교향악단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작곡가가 원하는 연주를 했는데요. 그런 연주를 원전 연주 또 정격 연주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합창단이 굉장히 그런 연주를 많이 했고 특히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라는 분인데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크레도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면은 아주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 곡도 굉장히 호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의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해야 되는 임무

무가 있었는데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똑같은 가사로 네 파트가 동시에 나가는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을 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런 가사는 또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사에서는 또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호산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특집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크레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 호산나 인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여기서는 또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후에는 다시 호산나 인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또 나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쌍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 독창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거로의 결혼에 나오는 곡입니다. 거기 나오는 도베소노라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오페라 곡을 먼저 쓴 게 아니고 이 대관식 미사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이 곡이 이제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오페라를 쓸 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오페라 아리아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들으신 키리에에서 노래된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이 곡을 마치게 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메스, 대관식 미사 교회를 317번을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의 19개 미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힘찬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키리의 주제가 아뉴스데이에 나타나면서 곡의 통일성을 가져다 줬고요. 아름다운 소프라노 독창의 멜로디가 곡의 아름다움을 더했다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제 다른 모차르트의 곡인데요. 뭘 할까 하다가 독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기뻐하라 찬미하라 이런 이제 제목으로 돼 있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쓸 때 17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놀라운 극적인 감각과 선율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는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이 아주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춤추라 기뻐하라 행복한 영혼이여 라는 이제 제목과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조금 더 불러드리면요.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가 칠연금으로 반주하도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바바라 본이었습니다. 제2악장인데요, 이제요. 이건 안단테 A장조 4번의 3박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악만이 노래와 함께 연주를 하는 아름다운 부분인데요. 제1테마가 있는데 이것은 현악 3부로 제시되면서 비올라가 새로운 선율을 또 연주합니다. 독창은 제1테마를 노래하면서 뒤이어서 제2테마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불타는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소서의 줄거리로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 제가 좀 불러드리면요. 온화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밝게 빛나고 구름과 폭풍도 사라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정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왔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방을 뒤덮었지만 일찍이 무서움에 떨었던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이 화려한 아침에 한 아름다운 백합을 주께 바치도록 하라. 음악적으로는 자유로운 리듬으로 또 말하듯이 진행하는데 오페라식 표현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입니다.

하는데 아주 빠른 템포에 끊임없는 코로라투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역은 굉장히 높고요. 밝고 찬란한 분위기. 전체 작품에 기쁨이 절정에 도달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알렐루야 들으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기뻐하라 환호하라. 엑술타데 유빌라테 2악장까지 들으셨고요. 3악장은 알레그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는 곡인데 가사는 알렐루야입니다. 알렐루야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소프라노가 아주 화려하게 노래하고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마지막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본이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돼서 모차르트의 곡 한 곡과 그 다음에 다른 곡 두 곡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차르트 생애의 마지막 해 1791년에 작곡한 짧지만은 가장 믿음이 나타난 숭고하고 성체성이 나타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된 몸이시여 아베 베른 꼬르프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노래합니다. 참된 몸이신 주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으로 고난받아 희생되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네.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도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천상의 양식이 되소서. 오 자비로우신 예수 사랑의 예수님이시여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리아스 챔보콰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가족에 관계된 노래 준비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은 테너 신동호와 국립합창단입니다. 그리고 들으실 곡은 도나노비스 파첨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와 챔버콰이입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욱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박정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영국의 음악 전도자인 찰스 윌리엄 프라

아이가 아가서 2장 1절 나는 혈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라는 구절을 의지해서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귀하심을 백합화와 새벽별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이죠. 우리가 낙심할 때에는 백합꽃과 같은 향기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길을 잃었을 때에는 새벽별처럼 희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 내가 눈을 뜨기도 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하루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루, 허진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신달라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그의 마음은 정오의 햇빛과 같고 그의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그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고선의 강하고 담대하리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해할 때, 품어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또 여러 만남의 자리들 가운데서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하는데요.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의 지시에 자동으로 감겨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신비의 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숨은 동기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의 자료가 되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위안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내어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떠오른다면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로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는데요. 그대로 태풍 가운데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몸을 먼저 숨기는 닭형 인간, 그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겠죠. 반대로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던 겁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는데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촉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는데요. 말 뒷발의 힘줄은 말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인데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말이 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끊어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가나안의 수많은 군사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학식 등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줄을 잡고 의지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왕좌에까지 앉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자신의 능력이며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는 힘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불멸의 존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지, 또 우리가 진정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말의 행동이 뒤따를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행그론 찬송 첫 찬양입니다. 옹기장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태 탑창단이 부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님과 함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46장 10절 말씀.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를 때 혹은 다시는 마주칠 것 같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행할 때 당신은 집에 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가? 휴가 중에 있을 때와 일상적인 하루를 지낼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중 앞에서와 닫힌 문 뒤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할 것을 권장한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순수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평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증거까지도 위험해진다.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우리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다양한 삶의 일부분을 잠시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진실한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훌륭한 대사가 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Back to the Bible 콜텟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 일생 복권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노아 키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충성하라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플루트 앙상블 피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 찬송,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강이나 호수, 연못에서 물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물 위로 얼굴이 비칩니다.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씨에는 더 자세하게 보이죠. 우리들의 행동은 물처럼 우리 마음속을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들의 얼굴과 행동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데요. 나 자신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물 성령.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사도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져 있던 이틀 동안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한과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죠. 그 후 40일 동안 다시 사신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과 자주 만나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요한도 많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 사려 깊고 열정이 넘치며 지혜로운 지도자가 됐죠.
1: 내 생각엔 우리가 유대를 5개의 지역으로 또 갈릴리는 6개의 지역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사도가 11명이니까 지역도 11곳으로 나눠서.
2: 베드로,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1: 당연하지.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요한, 무슨 일 있어?
2: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1: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말이야?
2: 기억나세요?
1: 당연하지. 내가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건지 여쭤본 거 말이지?
2: 예.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0: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1: 어, 맞아. 그랬었지. 근데 요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0: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베드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나누고 할 게 아니라 우선 말씀하신 선물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1: 근데 요한, 이미 몇 주가 지났잖아.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대체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잖아. 넌 알아?
0: 물론 아직 아무도 모르죠.
1: 거봐, 이미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냐고.
0: 하지만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날 밤 배신을 당하시던 밤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1: 그래, 맞다. 그 배신자 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지.
0: 베드로, 그것보다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다른 조력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하셨고 그 조력자에게도 처음으로 꺼내셨잖아요. 뭐 누군지 모르지만.
1: 그럼 그 조력자라는 분이 선물을 가져오실까?
0: 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조력자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력자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도 하셨어요.
1: 야, 요한이 기억력이 좋네. 에?
0: 제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1: 이걸 다 적어놔야 할 것 같은데.
0: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야겠어요. 아,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1: 그래, 잘 알아들었어.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선물을 기다려야 하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조력자라는 분이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요한, 그 기다리는 동안 그 배신자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도 될까?
0: 아, 베드로, 전 아직...
2: 베드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3: 잠깐만, 필립.
1: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0: 베드로, 전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1: 아, 요한,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게 있는데.
0: 아, 정말요? 어디에요?
1: 시편에 있잖아. 뭐그 거처가 황폐하게 될 거고, 뭐 그런 거,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0: 아, 그 말씀을 기억했는다니, 아이, 놀라운데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랑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1: 그치. 고마워. 말씀에도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거라고.
2: 베드로!
3: 지금 가, 지금 가. 자, 그럼 요한, 너도 동의한 거다.
0: 예, 그두 구절이 연결된 말씀은 아니지만 알겠어요.
3: 좋았어.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0: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던 모두를 불러 모아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습니다. 우선 두 명을 세우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죠. 이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였다면 분명 그 이틀을 더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되고 평소대로 제자들이 모여 식사를 한 후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곳에는 12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폭풍이 부나? 아니에요 베드로. 밖을 보세요. 밖에 구름 한 점 없다고요.
2: 이게 말이 돼?
1: 바람이 이 방 안에서 부는 거야? 불이야!

0: 맞으면서 저건 혀처럼 보이는데요.
1: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무서웠을 겁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자신들 머리 위에서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곧 집 주변은 집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바람 소리와 뒤이어 들리는 온갖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역사 속 어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었죠. 그 바람과 불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력자가 오시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가지고 말이죠.

0: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자 사도들이 나와 궁금해하는 낯선 이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1: 베드로, 어쩌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뭐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 그래야지.
3: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0: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사도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3: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0: 베드로에게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게 하신 것,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된 것,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막힘없이 술술 설명했죠.
3: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4: 형제님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4: 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5: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4: 저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0: 그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3천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우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안에 사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분명히 밝히셨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물 성령.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잠을 잘 때 빼고는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언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참 감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어 우리를 지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때로 넘어지고 흔들려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욱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만 똑바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강중현의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더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메시지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하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990님 익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축복하노라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축복하노라 보내드릴게요. 6792님 감기 기운으로 이번 주를 지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찬양 들으며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 제 주변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고요. 저도 감기를 잠시 앓았었는데 지금은 회복이 됐거든요. 얼른 회복하시고요. 감사의 고백이 우리 6792님의 영혼엔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3990님이 신청하신 찬양 축복하노라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야베스의 기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5729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생활고로 인한 결정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주님의 위로를 또한 구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군요. 아, 그러나 그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5830님, 저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서 듣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하늘편지 식구들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라고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우리 5830님께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3990님, 내일 시합을 위해 이스탄불로 출국하는 딸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어떤 경기에 참가하게 되시는지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바리톤 이재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아론의 축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환한 빛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한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지나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날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올려져 가시니의 원어의 뜻은 들어 올려 높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평범한 이동이 아니라 왕이 보좌에 올라 즉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사라지심이 아니라 통치의 자리로 나아가신 대관식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덮었던 구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처럼 예수님을 감싼 구름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음을 선언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천은 주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선포임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진아님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후 제자들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을 품은 새 시작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역의 약속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승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임을 되새기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조은님의 인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요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멀어지신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붙드시는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승천주의를 보내며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충실히 살아내는 신앙,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한 주간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오소서 마라나타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죠.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영국의 소설가 하버트 조지 웰스가 한 말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의 따뜻한 온기에 다시 마음이 풀리고 힘을 얻을 때 있으셨어요? 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 고생했어 수고했어 응원해 사랑해 등의 격려하는 가정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이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방송 듣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요. 모두 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하며 문을 열겠습니다.

김영식과 송미의 믿음의 가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세요? 라고 할 때 단철하게 네, 저와 남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운 가족이라는 그리운 이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옆에 안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이지만 어찌해서 멀어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그 가족의 모습이 변하고 또 피를 나눈 부모 형제는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고

누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격려와 사랑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린 힘이 나고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격려를 받아 사랑이 자라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이 5월에 또 외로운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 품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이오십의 찬양이에요. 우린 한 가정.

남여십 찬양의 우린 한 가족, 메리 제인이 함께 부른 곡이에요.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나무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고백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를 날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이 찬양을 나눕니다. Nearer my God to thee, Elevation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로렌 데이글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엘리베이션 월십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의 주 음성 외에는 I need thee every hour. 여러분은 극동방송에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심을 고백하면서요, 찬송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오늘이 워십입니다.

오늘이 워십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노인팅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가득 평화 이어졌고요. 피아 워십의 찬송가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가을 동화, 남자의 향기, 천국의 계단,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 이 이름들 괜히 익숙하시죠? 바로 드라마 제목인데요. 특히 북한의 주민들이 접하면서 큰 인상을 받았던 남한의 드라마, 연속극의 이름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드라마 속의 낯선 머리 스타일과 또 다양한 옷차림을 신기해하고 또 남한의 생활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드라마 속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또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문화는 그 사회의 얼굴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남한의 방송과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없앴던 세상을 상상하면서 동경할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희망과 소망을 주는 방송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의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바로 극동방송인데요. 현재도 남한에서 전해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북한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복음이 닫힌 땅의 마음을 열고 또 생명을 깨우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믿으면서 오늘도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찬양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북녘당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은현교회 그레이스힐 워십팀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찬양으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요. 누군가에게는 한 편의 드라마가 다른 세상을 처음 상상하게 하는 그런 창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찬양과 또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문을 열고 있을까요? 복음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복음의 생명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파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북녘당을 향해서 생명의 소리를 정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또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생명의 통로가 더 넓어지도록 극동방송의 사역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또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도 북한의 상황을 알아보고 또 그 땅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시간이 될 다양한 은혜의 시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정원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에 성경이 보내지고 있고 더 많은 성경이 보내져야 하는 내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북한의 가정과 어린이들에 대한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북한 아이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아이들은 기상하면 가장 먼저 빗자루와 걸레 같은 청소 도구를 챙겨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에 가서 쓸고 닦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만 선생님에게 충성심 좋은 아이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학교에 등교하면 사상 독보 시간을 갖는데 그날의 노동신문 사설이나 논설 등을 읽고

0: 수업 전에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의 어린 시절 혁명 역사를 낭독하는 사상교양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이 주요 과목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는 내용들입니다. 타가소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북한의 수학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네요. 인민군대 아저씨가 미국놈 80명 중에서 50명을 무찌르고 나머지는 생포했는데 포로된 미국놈은 몇 명일까요? 그리고 유치원의 체육대회에서는 미국놈 까부시기, 미국놈 무찌르기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 그리고 선교사들을 향한 증오와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세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에게 북한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힘들고 싫었던 것은 자아 비판과 호상 비판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급에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비판을 하는데 이것을 자아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한 친구를 지목해서 그 친구의 잘못을 비판하는 호상 비판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탈북 자매는 그 시간이 되면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친구를 지목해 비판을 했었다면서 그때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고 들려주었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인격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수령을 신격화하도록 미움과 증오심을 갖도록 서로 감시하며 불신하도록 아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수령을 우상화하는 죄악이 그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어린이들에게 실시되는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교육이 그치고 하루속히 북한 어린이들도 자유로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남한과 미국, 선교사를 적대시하고 증오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중지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파괴하는 미움과 증오를 고취하는 교육이 그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아 비판과 호상 비판이 중지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비판하기 위해 감시하게 강요하는 악한 제도가 그치고 북한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친구를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만족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임재청님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0: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연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에 북한 군대를 참여시켰습니다. 북한군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열병식에 참여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단순한 동맹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으로 두는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굵직한 핵무기나 미사일만 개발할 뿐 아니라 기존의 재래식 무기도 신형으로 교체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한반도에 포성이 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평화는 막연한 대화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에서 비롯합니다.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고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적입니다. 군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순위이고 이것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 근간의 원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의 시대는 저절로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무능력한 자의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군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의 힘으로 압도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평화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 자들의 무서운 사명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파수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외교와 안보에 책임 있는 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는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 마음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복음 통일을 함께 꿈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희애입니다. 성경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두려움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자유의 방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 순서는 안수련의 해금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아름다워라.

안수련의 노래와 해금 연주, 참 아름다워라와 함께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이 어느덧 500회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님들의 성원 부탁드리면서 작곡가 김태정의 어린이 국악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사랑이 피어나요. 그리고 가야금 삼중주로 산골짜기의 백합 두 곡 함께 듣습니다.

김태정의 어린이 국악 찬양 사랑이 피어나요에 이어서 박현경, 방일영, 김미영 세 명의 25현 가야금 삼중주 산골짜기의 백합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국악 찬양 꽃이랑 나무랑에 이어서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스윗 러브를 보내드립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의 어린이 국악 찬양, 김태정의 꽃이랑 나무랑,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연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스윗 러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예가회의 찬양,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세미 한소리 국악선교단의 사랑합니다를 들려드릴게요.

예가회의 찬양,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 1집 수록곡 사랑합니다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선교단의 찬양,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한주 만들길 소망합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습니다. 무서워서 숨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솔직하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모습에 어머니는 화를 내기보다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새 컵 사러 갈까? 네. 아이는 웃으며 새 컵을 사러 갔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정죄 대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운전할 때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끝까지 자기 판단만 고집한다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우리 가게 되면 다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화곡중앙교회 다음 세대 앨범 가운데 그대 돌아와줘요, 그리고 지선의 어서 돌아오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처럼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대요. 아니,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

대로 현지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너무나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훗날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준비가 충분했다면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더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선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혹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거절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욕설과 문전박대 이런 것들을 막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속이 상해서요 밤잠을 설치게 되었는데 그때 선배 전도자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형제님, 주님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셨지 그 먼지를 가슴에 담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핵심을 정확히 찌른 그런 조언이죠. 이 선배 전도자는 T인 것 같습니다. MBTI T인 것 같아요. 거절당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음 마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사역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털어버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만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상처를 털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원주민들의 냉대와 거절로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들여서 만든 인쇄소가 불타버리면서 7년치 번역 원고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캐리는 오히려 슬픔과 원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결과물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결국 캐리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두루 다니면서 뿌린 씨앗들은 인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에 있었던 어느 순회 전도자는 어느 마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숙소조차 구하지 못해서 밖에서 잠을 지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대한 미련과 분노를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음 마을에서는 그 앞에 마을, 첫 마을에서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박대당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난 처음 본다. 야, 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한 곳에서의 먼지 털기가 다른 곳에서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지를 터는 것까지며 그 이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비워진 발걸음 위에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뒤에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연의 내가 주인 삼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현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몹시 당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길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아니 요한은 내가 뭘 배웠어 분명히 죽였어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요한은 알 거고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하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소문만 듣고 모르겠어. 아니 내가 왜 뭐 그렇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헤롯과 유대인들처럼 진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아시죠? 이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준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거 앨런 포의 심술궂은 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느꼈던 죄책감에서 오는 환청과 공포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노인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닥 아래 완벽하게 숨깁니다. 경찰이 탁 들이닥쳤을 때도 너무나 태연하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대처를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의 귀에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 사실 이 소리는 노인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당황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공포와 당혹스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림을 구경하더니 와 놀랍다 누가 그린 거야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라고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화가에게 다가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거나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당황하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을 위한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경꾼이었고 어쩌면 구경꾼보다 더 못한 죄와 악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호기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지식을 위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오직 믿음을 위해 주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구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안셀림이 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드린 안셀림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환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까지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큰 복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인 주님의 은혜를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유지연의 야베스의 기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인천시립합창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안셀림의 기도문 어떠셨어요? 다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인 기도죠.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요.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족을 보듬을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문자로 자동답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요.

엔 달빛 마을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주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바로 앞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자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인지 깨닫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급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에 흔

흘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미식축구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경기장에서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죠.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면 슬픔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완벽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패러슈트 밴드의 컴플리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마리스 칼바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남궁송옥의 걸어가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튼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시시 와이너즈의 쉐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해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상황에 지금 고난에 닥치고 또 장애물 때문에 막다른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한의 상황,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 남한의 계속해서 지어지는 분열과 갈등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위협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감사였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참 흔합니다만 별로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북에서는 어떤가요? 지도자에게만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또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살아갈 그 힘을 감사의 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동북삼성에서도 방송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E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이런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와 한 줄의 기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북한에 있는 북녘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들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엄요한 전도사님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엄요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결단하십니다. 이 통독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게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북한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 자세한 간증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통독학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으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막 다잡고 결단하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다들 통독을 결심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서 통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이 통독학

학교지 엉망이었어, 엉망. 아, 왜 저럴 거면 동독학교에 있지?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거 하면 되는데 왜 있지? 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는 가운데 버티다 보니까 한 3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사분을 초대해가지고 3일 저녁을 이제 통독 마친 후에는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3개월 동안 사실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럴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던 기도가 하나님 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문득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보고 계셨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땅 북한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이 통독하는 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그때부터 막 들려지는 거예요. 재미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독 1년 과정의 후반기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 목사님이 늘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복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복음이 없고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다 보여주다 보니까 훈련 마칠 즈음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를 알아가기 위한 어떤 열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본인의 삶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열매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을 때 이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필리핀에 성경 통독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통독 과정이 마쳐지고 필리핀 컨퍼런스로 나아가면서 이제 필리핀 통독 학교 초기 멤버로 나가게 되었죠. 그 선교사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선교 현장마다 마치 이게 막 북한의 그 삶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장이 벌어지는데 그전까지는 정말 나는 받아야 되는데 익숙했어요. 그곳에 가서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쓸 돈이라고 자기가 뭐 사오려고 챙겨갔던 돈을 막 그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나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뭔가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그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컨퍼런스를 이제 기획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복음이 그 장벽을 허물어내는 것들을 이제 일본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앉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막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것,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현지 교회와 그 청년들과 함께 통독 훈련을 2차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필리핀 일상이 하루하루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옆에서 같이 중보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안 계시는 상황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금식해라, 너 문제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이게 성장이 아니라 뭐 집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다음날로 필리핀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가시는 거야. 필리핀에 와서, 야, 너희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훈련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작정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 동네에 보면 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바지도 다 깨진 거 신고 막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거 딱 보면서 저들에게 그냥 죽 좀 끓여주고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집사님 집 앞에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집사님 집 앞에 마당에 보니까 또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랑을 막 위험하게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시멘트로 위를 좀 이렇게 덮으면 이 마당을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돈을 한 20만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도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몇 페소면 필리핀 돈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필리핀 돈은 한 8천 페소면 된대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거든.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싶어가지고 듣고 그냥 넘겼어요. 하나님이 계속, 야, 너 그 20만 원 있지 않느냐, 20만 원 있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에 매일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냥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죽도 막 퍼가고 막 자기 가족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막 강사로서 멋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인생만 살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이 현장에 와서 우리끼리 부딪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막 낙심하고 이제 다 던져버리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전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어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고한 작은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목사님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또 섬기는 자로 세워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한

0: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정말 모든 순간 걸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가 엄청난 어떤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1: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의 그 학교 시간 가운데 배웠던 또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용환 전도사님, 지금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엄용환 전도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안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NGO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시 내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일보는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여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Save the Children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이 지속된 18개 나라의 홍역 확진 사례는 74,340건으로 2024년에 57,800건보다 28.6% 증가했습니다. 전체 홍역 보고국 아동인구 가운데 이들 국가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지만 확진 사례는 전체 약 30%를 차지해 분쟁국 아동이 감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15개 나라 분쟁국에서 14,360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Save the Children은 의료체계 붕괴로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국제 원조 축소와 백신 허위 정보 확산, 의료시설 공격, 보건 시스템 붕괴 등으로 분쟁 지역 예방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과 기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퇴역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유인 달 탐사와 우주 거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중국 중앙 텔레비전 등에 따르면 중국은 텐궁 핵심 묘들인 텐허에 추가 확장 모듈을 연결해 현재 T자형 구조를 십자형 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존 텐허와 실험 모듈 원텐, 멍텐 외에 핵심 모듈 1개와 실험 모듈 2개를 추가해 총 6개 모듈 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성인데요. 완공 시 전체 질량은 현재 70톤에서 180톤으로 늘어났고 상주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이 텐궁 확장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협력 확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텐궁은 최근 유엔 우주사무국과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지금까지 태인궁에서 260건 이상의 과학실험과 26차례 우주유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9시간 6분 동안 우주 유영에 성공해 기존 미국 항공우주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유인 달 착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착륙선 개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최초 착륙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달 탐사 능력이 우주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 시내에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량보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익숙했던 평양 거리 풍경이 개인 차량 증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로이터통신은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외국인 방문객 증언을 토대로 평양 시내 호텔과 랑랑시장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파는 주요 도로에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100대 이상 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 소유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차량 증가와 함께 평양의 도시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유료 주차장이 등장했고 최근 김정은이 방문한 신설 병원에는 이례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또 택시용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되는 등 관련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차량 증가 배경으로 개인 차량 구매 허용 정책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면허 소지자가 국가인증 판매점을 통해 가구당 차량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소비를 국영 유통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평양 거리에는 중국 브랜드 차량뿐 아니라 BMW와 아우디 차량도 포착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자동차 관련 수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평화경제연구소는 북한 자가용 차량 수가 내년에 2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이란 문제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의 역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후보군은 라파엘 그로시, 미첼 바첼레트, 레베카 그린스판, 마키살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번 선거는 중남미 출신 후보가 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지역 안배 관례가 강해 남미 출신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과 이란 핵협상 등을 이끈 경력을 바탕으로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없이 지지를 받아야 하며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 후보 한 명은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 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 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과정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에는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됩니다. 또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도 신설됐는데요. 해경은 비밀 어창 설치 등으로 어획량을 축소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원자로 2~3개를 통째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냉각 시스템과 원자로

노심 등 핵심 부품만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북한의 핵 잠수함 전력화 시점이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38로스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카르타헤나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 국방부 연계 해운사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의 출항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퀼라급 잠수함 설계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은 배수량과 규모 면에서 러시아 아퀼라급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퀼라급은 OK-650 계열 가압 수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으며 우르사 마요르호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설명입니다. 38로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를 위해 영변 핵시설 농축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지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양사가 지구 저궤도에 군집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다른 로켓 발사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의 협력 구상을 밝히며 우주 데이터 센터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는 2-3년 안에 AI 컴퓨팅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데이터 센터용 위성 100만 기 발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해 프로젝트 선캐처를 공개하며 우주기반 AI 연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과 자체 AI 반도체 TPU를 탑재한 위성을 궤도에 올려 우주에서 AI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구상입니다. 구글은 현재 플래닛 랩스와 함께 AI용 위성을 개발 중이며 2027년 시험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엔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을 임차했고 메타도 위성 태양광 에너지 기술 기업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적 과제가 많지만 전력 부족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석탄과 뗄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도당위원회가 온실 난방용 뗄감을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주민들이 취사용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과 나무, 현금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는데요. 장마당에서는 잡관목 한 단 가격이 북한 돈 2만 원 수준인데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주민 생계는 외면한 채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 사업인 온실농장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작 주민들은 온실에서 생산된 채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평 온실 남새 농장의 난방 부족으로 채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각 세대에 석탄 1kg씩을 바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난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2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의 하늘도 종일 맑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8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아뢰며 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구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생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한숨을 하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일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그러한 역사의 한 장 한 장에 쓰여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북한어 성경

환경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 평화와는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 평화 가운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까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쉽사리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저술가

0: 윌리엄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나옵니다. 16대 대통령 링컨 어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성경과 기도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던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작곡가로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괴테라고 하는 사람, 배후에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인자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괴테를 교육시킬 때에 엄격과 인자로서 괴테를 교육시켜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괴테의 모친을 만나본 후에 그 인물됨에 탐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괴테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비로소 괴테가 오늘날 위대한 인물이 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 간신히 은문을 깨워가지고 옛날 얘기책을 우리들한테 읽어주실 고만한 실력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컸죠. 저희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아르목에다가 노추발에 있는 밥뚜껑하고 갖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따끈따끈한 보리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성. 또 아를 적에는 우리는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갈 때에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알아가지고 뭐를 알러네한테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러 사약을 만들어서 먹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없어라. 잠언 30절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마음이라도 써주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메들리. 우리 주님께 이어서 올려드린 노래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함경북도 어랑과 청진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과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땅을 처음 밟으신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리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어떤 정착의 여정들, 은혜의 여정들 그 걸음이 있었는지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날의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저희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북녘 땅에서 새벽녘에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먼저는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청진분들, 함경북도 분들, 어랑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여기 한국 땅에까지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들어온 지 지금 5달 됐는데 한국 땅에 네. 와서도 북한하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뭐라지요? 자유민주 국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북한에서는 언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2: 네.
1: 뭐 잘못 말하면 또 잡혀가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거 자유민주 국가는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성취돼요. 특히 하느님이 많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그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지금 어려운 거 없고 가정도 다 잘 해놓고 지금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 차려놓고 있어요.
2: 네.
1: 나라에서 또 많이 배려해 주고 그래서 모든 북한 우리

0: 부모 형제든 되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북한 사람들 다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 땅에 와주세요. 중국에도 아직까지 말 듣기는 한국 땅에는 한국 땅에 있는 것만큼 중국 땅에도 아직 많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서로 웃고 웃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릴 건 누리고 전 세계 여행도 다 가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제가 엄청 기대해요.
1: 같이 여행도 다니고.
0: 그렇죠.
1: 우리 아라 선생님은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예, 저도 같아요. 통일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북한 나라는 아직도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아유,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올 길만 있으면은 왔으면 좋겠는데 모으니까 그나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굶지 말고 예,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중국에 아직도 뭐 탈북민들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1: 네,
2: 건너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선을 타서 하느님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같이 다 같이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왜?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희가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고, 나의 어떤 시선, 태도, 행동에 대한 변화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있었던 나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옛날에는 우리 북한에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경책 있으면은 뭐 바로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는 잘 몰랐던 거 지금 그 중국에서 잠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게 저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그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와가지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0: 맞아.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송을 두번 됐을 때도 걔는 그 보위부에 앉아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예. 그 주기도문 지금 좀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많이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짬만 있으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 이름 부르면은 이게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손잡고 많이 기도해요. 예.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가 살려주더라고요. 예.
1: 기도빨이지.
2: 기도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신의주에서 또 빨리 청진으로 가게 됐고 청진에서 또 도망갈 그 길을 또 열어주고 예, 다 하느님이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하느님을 정말 햇빛 같은 분이시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0: 저는 지금도 별빛 교회에 다니니까 하느님이 별빛처럼 우리한테 빛을 주시고 우리한테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을 하면은 하느님이 그대로 풀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한국 땅에 정착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나가겠어요.
1: 우리의 빛 되시는 그리고 걸어

0: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길 가운데 한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했는데 나누었던 소망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앗들이, 소망의 씨앗들이 꼭 움트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방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찬양과 말씀, 우리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해 복된 설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선포하면서 2부 순서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게 평화를 내리시기 원한다 하라. 아멘. 은혜와 평안, 평화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이명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정착 몇 년 차죠, 대표님?
1: 이제는 17년 차가 되어 옵니다.
0: 17년 차요.
1: 네, 7월 달이면 만 17년 됩니다.
0: 와, 벌써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계신데.
1: 맞아요.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20년. 와, 대단하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이거
0: 이렇게 하루하루 내돈내산하는 게 많아서. 네. 정말 내돈내산 대표님의 그 가지수가 수천 수만 개는 될 텐데.
1: 그렇죠.
0: 네. 아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어딘가 좀 달라 보이셨어요.
1: 그랬죠. 맞아요.
0: 그래서 전 화장을 좀 하셨나?
1: 안경을 지금 바꿨어요 이번에 또.
0: 안경을 바꾸셨어요.
1: 사실 안경을 제가 보통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더라고요. 근데 바꾸더라도 원래 쓰던 안경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안경 거의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0: 10개 벌써.
1: 그중에서 북한에서 끼던 안경도 있거든요.
0: 어머 세상에. 오늘 그럼 그 안경에 대한 내돈내산. 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5일 남대문 시장에서 다초점 렌즈 안경 3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3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또 남대문 시장에 가게 되면. 네. 거기 이제 안경 매점이 꽤 많아요. 안경테도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외국 것도 많고 안경 알도 그렇고 또 저만 쪽으로 가격도 좀 다양한 데다가 잘만 말하면. 네. 또 디스카운트 그 잘 할인시켜줘요. 제가 38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6만 원을 깎아버렸잖아요. 32만 원.
0: 이게 테에서부터. 네. 렌즈 교정을 시켜주는 요 렌즈까지 하신 거죠?
1: 다 했죠. 예. 테도 하고 렌즈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 테도 요즘에 싸고 잘 나와요. 이거 한국 테거든요. 그전에 제가 외국 테가. 네.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네. 아니 요즘 한국 테도 꽤 잘 나와요. 그리고 안경 알 자체가요 이게. 네. 다초점 변색이거든요.
0: 그러니까 다초점.
1: 지금 예, 위에는 먼 데도 볼 수 있고. 네. 아래는 책 볼 때도 볼 수 있으니까 멀고 가까운 거를 이 도수가 다르잖아요. 안경에서 위에 부분은 마이너스고 아래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초점이다 보니까 서서히 지금 이게 도수가 변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그전 같으면. 네. 뭐 먼 데 갈 때는 안경 끼다가 책 볼 때는 벗고서 돋보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번에 또 제가 착심하고. 네. 또 밖에 나가면 바로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이제 색깔이 변하는. 아, 변색. 그러니까 변색? 색안경 되는 거죠.
0: 그런 뜻이군요.
1: 네 변색. 색안경. 밖에 나가면 밤색 깔면서 새파란 빛이 아주 아름다워 좋은 색깔이요. 어떤 그런 색깔 나는. 안경이에요.
0: 아니 이게 우리. 네. 북녘 주민분들이 또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디지털 안경도 아니고 뭔가 좀 화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얘가 알아서 초점도 바꿔주고 변색되는. 네. 건 저도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1: 글쎄 근데 변색은 북한에도 예전에 있잖아요. 위아상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중국사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질이 좋지 않죠. 아. 네, 우선 색깔도 그렇고 변색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 건 제가 그때 변색 써봤었거든요. 근데 인차인차 변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순간에 그래서 색깔 딱 변하고 또 그다음에 실내 들어오면 바로 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아. 안경 기술도 괜찮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0: 근데 사실 안경도 안경인데 아까 전에 그. 네. 6만 원이나 할인 받으신 건가요?
1: 네. 아까 그분이 제가 고정 쪽으로 다녀요. 그게 이제는 왜냐하면. 아. 안경을 여러 군데 가지 않게 하다 나니까 그분이
0: 단골이군요.
1: 또 저를 단골처럼 보죠. 그래서. 네. 이분도 안경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젠 그 할 때 됐네요 뭐 그래가지고 가격 이쪽에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책자 있어요. 책자 보면서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쭉 보다가 제가 테도 딱 골랐고 안경도 이런 거 하겠다니까. 근데 기본 중요한 건 안경이 도수 뭘 끼나 하는 거 그동안 또 변했을까 봐. 네. 다 또 보잖아요. 참 좋은 기기, 안경 기기가 참 좋아요 이게.
0: 눈 이렇게 도수 측정하고 시력. 네, 측정하고 맞죠. 하는 게. 예. 탁탁탁 하면. 그렇죠.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1: 네 맞아요.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상점 가면 그런 걸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안경점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평양에 그래서 두 군데가 있었어요.
0: 안경점이요?
1: 네, 안경점 그 기계가 있는데 그리고는. 네. 지방 보면 안경점 그 기계 있는 게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0: 시장에 나가면 안경 장사꾼들이 안경을 막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수가 안경 그 알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고 도수는 또 플러스 도빼기는 플러스 1, 뭐 플러스 1.5 이렇게 간격도 막 이게 차이가 간격이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서 그래서 끼어보다가 맞으면 끼는 거고 아. 검사해서 낀다는 건 몰랐어요.
1: 그럼 북에서 가져오신 안경이 그렇게 장마당에서 사신 거예요?
0: 제가 오자마자 제가 안경 좀 가서 그 안경 보여주고 제가 검사해보니까 이 안경 끼지 말라고 눈도 나빠진다고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건 그대로 지금 집에 있는데 보관용인데요. 통일되게 되면 제가 네. 그걸 이제 한번 또 좀 북한 그 가져왔던 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좀 또 좀 전시 한번 해보려고.
1: 와, 아니 이게 사람 눈이 그러니까 발도 양발의 크기가 다르듯이 네. 사람 눈도 양쪽에 다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0: 네, 그렇죠.
1: 왼쪽 오른쪽이
0: 맞아요. 그 다 달라요.
1: 수치가 0.2씩 다르기도 네네. 하고 한데.
0: 그치. 근데 할 수 없이 북한에서는 그 안경 그 하는 사람들이 좀 또 병원을 알면. 보다 보면 도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도 심하게 안 맞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또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경 이거 재요. 잰다는 게 어떻게 기계를 재는 게 아니라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과 병원에서 그거는 마이너스 1.25가 좋겠다. 이건 얼마라는 거 알려줘요. 비슷하게.
1: 네.
0: 그럼 가서 판매할 때 이 알을 좀 교체해 줄 수 없어 해가지고 알만 따로 나온 걸 가서 가공해가지고 또 이제 끼면 약간 달라도 좀 끼긴 끼는데 거의다가 달라도 그래서 같이 맞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나빠진 걸 좋은 걸 나쁜 대로 맞춰가지고 나쁜 걸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꽤 많죠.
1: 더 나빠지죠.
0: 더 나빠지죠. 그래서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1: 근데 대표님이 네. 평양에 안경점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고향은 또 량강도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양강도에서는 안경을 썼던 주민분이 계셨나요?
0: 끼긴 하죠. 끼는데 파는 게 있으니까 근데는 다 이자처럼 기계를 못 재고 끼기만 할 거고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은 평양 가게 되면 네. 비쌌어요. 그 기계가 있는 안경점 자체가. 그리고 위아를 취급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위아가 돈이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 북한 돈이 있더라도 엄청 비싸거나 해야만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또 특히 우리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안경을 그렇게 정밀하게 이제 재가지고 자기 딱 맞는 안경 끼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난시란 말도 난 한국어 들었거든요.
1: 난시.
0: 예, 난시가. 난시인데. 저도 그 다 거의 모든 사람 난시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은
1: 쫙.
0: 아 그런데 한국 있잖아요. 한국은 그 난시에 대한 건 난 처음 알았거든요. 난시가 있다는 거. 근데 북한은 난시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난시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 안경점에서 말하는 게 난시가 거의 다 있대요. 사람들이.
1: 네.
0: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 때마다 안경에서 몇 번째 각도 어디가 도수 얼마 되고 얼마라는 거 다 알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 해주더라고요.
1: 난시가 빛 번짐이 네. 좀 보이는 그런 거죠?
0: 아 저는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안경 만들 때마다 난시가 있다 어디 네.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도를 해가지고 쇠로 만들어주더라고요.
1: 그러면 북한에서는 근시 원시라는 말은 있어요?
0: 그런 거 있죠. 근시 원시는 이자처럼 멀고 먼 거 못 보고 가까운 거 못 네. 본다 해가지고 근시 원시 말하잖아요. 대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 먼 데를 못 보고
1: 네.
0: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가까운 데 못 보고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이제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좀 어르신들은 거의다가 안경 두 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밖에 야외 다닐 때는 마이너스 되는 안경 끼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책 볼 때는 밖에서 끼던 안경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돋보기 네. 끼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와서 처음부터 다수점 안경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번갈아껴 두 개를 끼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끼면 먼 데 갈 때도 먼 데를 보는 건 위에 도수가 있으니까 먼 데를 보고 가까이 있을 때는 밑에 또 돋보기 되니까 그러니까 돋보기하고 네.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도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초점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서서히 하다 보니까 오지럼증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쑥 머리 들어도 그래서 먼 데는 잘 보이고
1: 네.
0: 또 책 볼 때는 바로 또 눈 내리 깔면 또 그대로 이제 책도 잘 보이고 하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 안경 기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발전했죠.
1: 그렇죠.
0: 네.
1: 저도 시력이 애매해서 이게 안 끼고 다니기는 하는데
0: 네.
1: 근데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난시가
0: 네.
1: 이게 각막이 조금 휘어져서 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0: 그 각막이 휘어질 수 있는 게 많은가 봐요. 네. 그런 사람 많대요. 환자들이.
1: 근데 이게 저는 빛이 싹 번져 보이는 게 사실 그냥 평범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안경을 딱 교정해서 쓰니까 세상에 이게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0: 그렇지. 맞아요.
1: 네.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 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0: 네.
1: 이게 썼을 때는 또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지금 안경 단골 회원이 되실 정도

0: 정도면
1: 네.
0: 그래도 꽤 주기적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1: 네, 보통 제가 지금 한 2년에 한 번씩은 사죠. 왜냐면, 우리 안경이 유리알로 된 안경도 살 수는 있는데, 유리알은
0: 네.
1: 좀 무겁잖아요. 이 코에 자꾸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코 비염, 여러 가지 병적인 게 유발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 안경은 압착을 해가지고 든든하면서도
0: 그쵸.
1: 가벼운 안경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테나 안경이 끼어도 잘 나타 안할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좀 긁힐 때가 있어요. 한 2년 끼다 보면 약간씩 살짝살짝 긁혀요. 그 조금만 더 긁히면 전 예민해가지고 안경 바로 또 이제 새거 바꾸는지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0: 북한에서는 얼마나 한 번에 바꾸셨어요?
1: 북한서도 뭐 안경을 그렇게 바꾸긴 했었어요. 왜냐면 유리알 말고 제가 오기 전에는 또 이제 수지로 된 안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긴 했는데 압착성이 북한
0: 네.
1: 거는 더 약해요. 왜냐면 중국산이다 보니까 한국이 알자치 수지를 압착 기술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완전히 유리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북한에서는 더 자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0: 네.
1: 비용이 비싸니까 일반인들은
0: 그쵸.
1: 자주 못 바꾸죠. 근데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뭐남 못지않게는 또 이제 그런 거 바꿀 정도까지는 제가 됐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자주 바꾸긴 했죠. 마지막 탈북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뭐 탈북하기 위해서 북한 돈 해가지고 마지막에 바꿔보니까 4만 6천 위안 중국 돈으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런 돈에 대한 그런 거는 이렇게 별로 또 어렵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참 이런 차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1: 네.
0: 분명히 뭐 안경에 대해서 평양에서든
1: 그렇죠.
0: 양강도에서든 지방에서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1: 네.
0: 저처럼 쓰기 직전에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1: 많죠.
0: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안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또렷한 세상을 볼수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1: 그렇죠.
0: 우리 대표님 이번에도 이 내돈해산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제가 북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 나빠도 안경을 못 꼈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안경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안경을 껴도 이자처럼
0: 네.
1: 제대로 된 안경을 못 끼잖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보는 게 보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들, 공기라든가 모든 이것들은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도 중요한데도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0: 네.
1: 하느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밝게 볼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씀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시편 말씀 중에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말씀 참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참 이제 사람이 이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또 보는 건 북한은 정말 마음대로 볼수 없는 사이가 북한 아니에요.
0: 네.
1: 뭐 TV도 다 이제 막아버리고 한국 TV를 본다 하면 그걸 처벌하고 근데 그나마도 볼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마저도 제대로 볼수 없는 북한 땅. 참 이거 볼 때는 언제면 북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땅이 될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북녘에 계신 주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천국 소망의 렌즈를 함께 낄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을 기점으로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황해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한의 최저기온은 7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북녘땅의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승리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테이프 속에 갇힌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죽었는데 그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루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주인공의 마음과 자세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이 생의 마지막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우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의 표현도 미룰 수 없기에 많이 당장 사랑한다고 사랑했노라고 말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는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끊임없이 물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함께합니다.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가능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가능한 것에 마음을 두고 불평과 후회, 절망을 반복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라인홀드 니버처럼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숨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상속받을 의인들을 가리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찬송가 555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며 죽음이 우리 관계의 끝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1년에 365번이나 반복되는 매일을 수십 년간 살고 있지요. 바로 오늘이 우리 삶에 다시 오지 않은 날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나의 가족에게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할게요.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통성명 하면요.

0: 제가 청년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받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삶을 살던 중에 그도 원치 아니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일이 이토록 큰 일로 번져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어머니의 친정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부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광야도 있고 길이 험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97년 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던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100km 정도쯤 갔을 때 수루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이 일 이후에 겪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광야라는 것.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졌다. 그렇게 있습니다. 광야의 밤은 무섭죠. 그리고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냥 잘 때 너무 자지 않고 너무 지쳐서 옆에 있는 돌을 베고 그냥 잤다는 이런 표현들은 야곱이 이 일 이후에 그가 겪은 초조와 불안,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정이 어렵게 되는 요소가 되고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야곱이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정말 이상한 꿈입니다.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꼭대기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꿈을 꾸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저 사다리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말해주는 거야. 사람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좀 더 편안해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사다리를 오르듯이 오늘도 내 삶의 환경 속에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내 삶이었어. 거기에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지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절망했던 것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저 사다리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돌은 자기의 상징이잖아요. 이 베개에 베고 뱉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때 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수르라는 곳,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떠나서 바로 앞으로 한 700km가 더 남은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주지 않아요. 준비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칼이 되고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복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잖아요.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되지 않았어요.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까지도 탈취하는 사기꾼과 같은, 그리고 도적질과 같은, 또 이 땅의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 어떤 복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만 받았지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몰라요. 이 약속 받고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는데 이제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더라. 그래 됐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와야르 웨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이 말을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뭘 봤어요? 그가 우물을 봤다 그랬죠. 우물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는 우물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 곳, 생수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그 감탄사도 되고요.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양이 세 떼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건 뭐죠?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모일 만한 시간도 아닌데 그곳에 목자가 있어요. 우물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라반의 집을 아는 사람인지,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죠. 게다가
사람이 목자들이 모일 시간도 아니고

인데 거기에 목자들이 양이 세 대나 있고 목자가 세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필요하죠? 내가 바로 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떠난 지 97년이 됐으니까 잊혀졌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왜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그때는 워낙 세월도 오래됐지만은 이 도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 아니면 뭐 실패해서 어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 번역에 한국 성경 번역에 또 빠져 있어요. 보라 있어요.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구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짜깁기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라헬을 보면서 그 77세 된 할아버지가 두세 명, 목자 두세 명, 서너 명이 움직여야 될그 돌, 이 우물, 덮개를 딱 제끼고, 이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라헬을 붙들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웁니다. 이해 못할 일이죠. 라헬이 보면 웬 남자가, 자기한테 갑자기 입 맞추더니 또 끌어안고 자기를 울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단순히 반가워서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놀라움과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때이 야곱이 감탄할 만하지 않겠어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방향만 보고 왔어요. 근데 바로 왔어. 우물도 있어. 목자가 없는 시간인데 목자가 있어.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아. 그런데 마침 라헬의 딸이 와.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요일 앞에 전부 다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다 집어넣어 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이토록 섬세하고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가려서 희미하게 뚜껑 덮여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조금만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흔적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있다는 것,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주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 나가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미리 드렸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어요. 아이가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할 때 부모가 야 그래 힘든 시험 치지 말고 그냥 학교 가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는 혹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해야지. 그래도 가봐.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야. 그 시험치게 만들잖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고난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라엘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질이 왔다고, 우리 고모 아들이 왔다고, 저 멀리 부엘세바에서 왔다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끌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랍비들은 좋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이 라반이 요새 야곱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이게 입맞추고 끌어안았다는 것이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안았느냐? 계속 안으면서 야곱의 몸을 수색했다는 거예요. 보물 갖고 없는가? 왜냐하면 이 근거 있는 얘기가 뭐냐면 2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종이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일 때 준 게 코골이 금으로 된 이 팔찌, 이 보석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30절 보니까 라반이 이걸 보고 야곱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라반이 야곱이 부잣집에 왔으니까 보물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계속 포켓도 뒤집어보고 어디에 있는지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라반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조카와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꿔요. 너 어떻게 하면 너 일한 거 보수를 받을 수 있겠니? 예,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제가 라엘을 사랑하니까 라엘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 계약도 보면, 원어를 보면요, 아주 일 시원찮게 하면 주지 않는다, 계약 이행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삼촌과 이 조카 사이를 고용과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만들었어요.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아니라 첫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질문해요. 정말 야곱이 레아가 들어온 줄 몰랐을까요? 그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과 달라서 그때는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레아야, 너는 눈도 흐리고 하니까 정상적으로는 결혼하기 쉽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야곱에게 들어가. 그 대신 야곱이 잘 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 걸지는 몰라요. 이거는 추론이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예,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라엘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의 관습이 이 맞이를 치우지 않고는 둘째를 보낼 수 없다고.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뭘까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여기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했어요. 14년. 게다가 이 야곱의 그 수입을 10번이나 사기를 쳐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해서 야곱과 이렇게 뭡니까? 이 관계를, 그 아들들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의 20년을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씩 만들어졌고요. 자, 레아를 이렇게 데려올 때 여종 실바를 줬고요. 라엘을 데려올 때 빌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4명이에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12지파를 하나님은 여기서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에게 아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또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에 가서 12명이 됐죠. 예. 11명과 딸이 있었는데 요셉이 들어오면서 두 지파를 이루고 12지파를 이루고 그렇게 이 자손들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신 거예요.

0: 내가 볼 때는 고통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린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배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열두지파를 만들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과 의미가 없는 시련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시련 겪을 때 할 때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받는 고난을 다 이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믿음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힘을 내셔야 돼요. 20여 년의 연단이 야곱은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게 하셔서, 연단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깊어지고 내면도 살필 줄 알고 세상도 넓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 가운데만 있으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2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이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죠.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결혼할 때에 신부집에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이유가 된 것이 사람은 바로 노동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 야곱은 자기의 노동으로 7년을 수고한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7년, 길면 길고 짧은 짧은 세월 이제 노동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감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7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7년을 해야 돼. 그때부터 야곱은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아닌데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 그래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이 기간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앉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깊고 오묘해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야 훗날 깨닫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그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기꾼 증후군과 진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린지 고드윈은 자신의 책이 미국의 종합인터넷 플랫폼 아마존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책을 본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최고의 성공을 이룬 순간에 가장 큰 불안을 겪었던 그녀는 자신이 사기꾼 증후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 증후군은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또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 실패를 앞두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고드윈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사기꾼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의 70%도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 기억하기. 둘째, 주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더욱 초점 맞추기. 셋째, 의심이 들어도 성공을 위한 행동을 계속하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체성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확고불변한 온전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며 전도하며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플러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을 향한 축복의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이 풍성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 복을 담아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의 시작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플러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소유에서 플러스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은혜의 플러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으로 인생의 풍요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공허로 끝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비록 부족해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플러스 인생,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플러스의 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수고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복은 참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복은 뭐라죠? 일을 안 하면서도 돈 버는 게 복이다. 일을 안 하면서도.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을 갑자기 얻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식, 코인, 그리고 뭐 값이 올라가는 것들, 여기에 투자를 해서 짧은 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돈을 얻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것? 빨리 일 안 하고 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죄 이후 수고는 고통이 되었고 오늘 사람들은 일에 눌려 살아가는 거죠. 돈은 벌지만 기쁨은 잃었고요, 성공은 했지만 삶이 메마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정에는 그 땅에서 하는 수고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고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어서 일하지도 않게 내가 내 자녀를 살게 하겠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형통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형통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바르게 흘러가는 게 형통이에요. 수고한 대로 일을 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안에서 삶이 바르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고한 것도 모두 얻지 못하는 시대 같아요. 하지만 주의 가정에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복,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안에서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형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정에 주시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가정의 복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다면 또 하나 관계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의 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3절은 말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이야기하고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두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성경에서 어떠한 뜻이 있냐면 매우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기쁨이 있어요. 포도의 수확, 기쁨이죠.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안에는 생명력과 특별히 지속성이라는 그 단어가 감람나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감람나무는요, 연령이 이 수령이 엄청나게 오래까지 오래된다고 그래요. 아내를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는 기쁨과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포도나무는 집 바깥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 안에 깊은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복된 가정은 겉으로만 번듯한 가정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과 기쁨이 살아있는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람나무는 빨리 자라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며 자라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요, 자녀가 당장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 심어놓으신 생명의 약속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조급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돌보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또 중요하냐면 식탁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가정의 복이요, 거창한 이벤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 안에서 가정의 복이 드러나는 거죠. 식탁은 함께 먹는 자리이고요,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오늘 많은 가정은요,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각자 방에서 살고 있어요. 각자의 화면을 보면서 각자의 일정 속에서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시편 128편이 보여주고 있는 복된 가정의 특징은 식탁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함께 앉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식탁은 살아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나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조금 아름다운 것은요,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드닝 팀이 우리 교회 앞에 꽃밭을 너무나 잘 가꾸고 있어요. 우리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차들을 잘 피하셔서 꽃밭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저 안쪽에는요, 몇 년간 그 겨울을 견디고 버텼던 라벤더가요, 이렇게 자라서 너무 예쁜 꽃이 많이 폈어요. 그리고 앞에 함박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함박꽃에 이 꽃 피는 기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오늘은 못 보면 못 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그렇게 예쁜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는 걸음을 주고요, 물을 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움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흔드는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범죄한 인간은 모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일은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족 안에, 가정 안에 관계의 풍성함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포도나무도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감람나무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풍성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로 흘러들어갈 때에 관계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부의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안으로 흘러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관계의 풍성함이 열매 맺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족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통해 기쁨을 배우고 자녀를 통해 기다림을 배우며 식탁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러한 관계의 열매를 맺는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기쁨의 열매, 자녀 안에 미래의 소망, 식탁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에서 복을 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시온은요, 어디였냐?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성경학자 트럼프 롱맨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복은 단순한 개인의 형통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강까지 연결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에 주시는 복, 시온에서 복이 넘친다. 그것은 나 개인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공동체의 번영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은요, 공동체의 은혜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홀로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은혜가 교회를 통해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복된 가정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8편은 가정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가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인 시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입니다.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지요.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고 예배보다 바쁨이 우선되고 기도보다 염려가 가정을 채울 때 모든 관계가 메말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기도 가운데서 마음이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사랑이 흘러나갈 때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시편 128편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구나. 아하,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산다는 얘기겠구나. 내가 오랫동안 장수한다라는 얘기겠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계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128편은요, 지식의 가르침을 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언하고 있냐면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거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평안으로 확대돼요. 한 믿음의 가정이 은혜를 경험해요. 한 믿음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온 공동체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예배가 자녀의 예배가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신앙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시편 128편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는 부모 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부모 자신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영적 여정이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음 세대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이요, 단순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말보다 삶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는 부모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며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단순히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 또한 관계를 통해 누리는 관계의 풍성함,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 놀라운 가정, 과연 누가 이러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가정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28편은 이 가정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할 때에 행복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편 128편이 말하는 은혜와 복은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가정 안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힘, 넘어지고 자빠진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플러스를 가져올까요? 시편 121편, 128편 1절은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그 복으로 가정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은요, 완벽한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때에 그 가정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이 말하는 이 가정의 놀라운 복 위에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사실로에 위치한 다비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믿음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큰 풍랑 앞에 서 계십니까? 무서워 떠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큰 풍랑이 큰 잠잠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는 흔들림의 순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림의 순간이 찾아오고요.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라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순간이 때로는 나 혼자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은 그런 시간을 우리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혼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드는가.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나를 늘 지키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셔서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네, 호산나 싱어즈의 수많은 무리들 주의지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아주 특별한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라는 마음이 파고들면 그 끝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 계시다는 그 마지막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제 어떤 주일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믿음의 선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의 나눔이었습니다. 누구나 흔들림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덕에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고백.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믿음의 후배들인 청년들은 다시금 아 내가 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오늘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혼란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앞서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그 기도 나누면서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나를 늘 지키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셔서 저를 인도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방금 함께 나눈 짧은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이러한 아침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고백하면서 주어진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특집 준비했습니다. 어떤 시간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 함께 나눌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21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419번님 오늘도 샬롬입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라고 들어와 주셨고요. 8891번님, 9507번님, 또 4527번님도 예수님 하시면서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160번님은요 예수님이라고 보내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오늘의 그 마음 함께 선포해주고 계시네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오늘 3160님 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그리고 그 마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1419번님께서 가정의 달 특집 중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작은 특집이에요. 오늘 작은 특집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몸풀기를 한번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작은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 한번 맞춰보시고 오늘의 특집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 잘 들어주세요. 네, 어느 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 오시나요? 아니요, 아직 못 오신대요. 그러자 누군가 두루마리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모여 앉았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위로받고 울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이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 속에 나온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한 성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 오시나요? 라고요. 그런데 오늘 못 오시는 날이었어요? 아니요, 아직 못 오신대요. 근데 그러자 누군가 두루마리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모여 앉았고 한 줄 한 줄 그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위로받고 울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기다렸지만 직접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한 줄 한 줄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가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선물들이 있죠. 진주 귀걸이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든 키링 예수님 굿즈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정답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힌트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전화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고 인터넷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절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았던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1분 34초 지나가고 있고요. 앞서서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작은 퀴즈 내드렸어요.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

돼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울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고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인터넷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절 이것을 통해서 서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편지입니다. 네, 많은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성경이네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에베소서예요 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에베소서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 정답은 편지였어요. 우리 9507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 손편지를 전하는 일은 적지만 그때에는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맞아요. 요새 손편지 참 저도 쓴 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뭐 메시지가 참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나 혹은 깨톡 또 요새는 별그램에서 DM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통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편지를 띄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편지 함께 나누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편지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 자, 5월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린이날도 지났고요. 어버이날도 지났고 스승의 날도 지났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내가 어떠한 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놓쳤던 분들께 오늘 이 기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생각나는 분들께 내가 사랑의 고백 한 줄 고백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오늘도 파이팅하세요도 좋고요. 그동안 제가 직접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고백해봅니다. 아빠 사랑해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 이 아침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그리고 찬양 후에는 오늘 그 편지를 띄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편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그 편지, 짧은 편지도 좋고요, 긴 편지도 좋습니다. 편지 기다리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지라고 보내시면 제가 933 사서함 링크 열어두고 있어요. 편지라고 보내시고 933 사서함으로도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시고 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편지 기다립니다. 옹기장이 선교단의 예수로 스며드는 찬양 함께 나누고요. 오늘의 첫 번째 편지 함께 나눌게요.

사랑하는 중앙아시아의 친구들에게 보고 싶은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니? 머나먼 땅에서 너희를 처음 만나고 함께 생활하던 때가 참 그립다. 너희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복음에 대해 고민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미소가 지어져 종종 연락할 때 들려주는 또 여러 전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신앙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내는 것을 알고 있어. 이슬람의 어두운 땅에서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너희 앞길을 응원하고 축복해. 사랑하는 친구들아, 그 시간을 옆에서 함께 해주지 못해 한켠으로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자. 철없던 한국에서 온 새님들을 친구로 맞아주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너희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많이 미안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언젠가 반갑게 만나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친구가. 비르크누 쿠바네 졸루급 조구 타브나버스다겐 유믿매는 슬레르디스 유근도 승하르단.

씁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현지 영혼들을 위한 친구였는데요. 마음 따뜻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죠. 마지막에 그 외국어는요. 너희를 사랑하는 너의 친구가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편지를 한번 띄워보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손편지도 보내주시고 문자로 편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9507번님께서 직접 메모를 해서 편지를 적으시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신랑에게 늘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뒷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고 퇴근길에 축 처진 모습도 안쓰러워 보이고 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금은 힘들지만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또 매일 맛있는 저녁 차려주어서 고마워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과 또 따님을 향한 그 마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2161번님의 편지입니다. 이미영 지정자님, 혹시 출근길에 극동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지정장님 덕분에 극동방송도 알게 되고 이젠 저도 늘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야간 일을 하게 되어서 방송 듣기가 더 좋아요. 방송 통해 말씀도 다시 접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로 한번 마음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극동방송을 소개해 주신 우리 지점장님을 위한 향한 그 편지 보내주셨어요. 1161번님께서는 지금 퇴근길이시겠네요. 그리고 이미영 지점장님은 지금 출근길에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두 분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한 이런 마음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0689번님은 이렇게 편지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사고로 넘어져 입원해 있는데 온 가족이 가정의 달을 간병한다고 보낸 딸에게 그리고 사위에게 손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쁜 딸 사랑해, 사위 허용진 집사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 민혁아, 민준아 사랑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 달려가는 가정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해 라고 편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1161번님, 0689번님, 9507번님 이렇게 우리 가족을 향한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편지라고 보내시면 오늘 933 사서함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또 이렇게 2161번님 0689번님처럼 우리 누군가를 향한 가족을 향한 친구를 향한 편지도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편지 기다릴게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팀노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3333번님께서 편지예요 라고 하시면서 짧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트가 가족들 오늘도 계신 곳에 은혜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짧은 편지로 인사드려요. 마침 신호대기가 걸려서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봅시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하루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용기 내어서 한번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바로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천국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당의 현수막이 길거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현수막의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수막에 적힌 내용들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너무도 거친 표현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친 표현들을 매일 보게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 철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의 언어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사용해야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신앙의 언어로 변해야 생각도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 중 10명은 그 땅이 비옥하고 좋긴 하지만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비하했습니다. 이에 다른

0: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 모세를 믿을 수 없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화가 나셔서 가슴을 치시며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지금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고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이토록 엄하게 심판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관적인 말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신 이유는 그 말이 거룩하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언어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절망에 빠뜨렸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낙심케 했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 즉 거룩한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한 사람씩 앞에 나가서 주어진 곡을 부르는 실기시험을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악으로 진로를 바꾸고 레슨을 받기 시작했던 한 친구의 차례가 되었고 과연 성악을 전공하려는 친구답게 우리와는 좀 다른 발성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님께서 반주를 멈추시더니 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혀가 짧으냐? 그 한마디에 교실은 일순간에 얼음장이 되었고 당황한 그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후 그 친구는 꽤 오랜 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음악 시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시험 과제로 주어진 곡이 켄터키 옛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 바로 앞에 한 친구가 노래를 부를 때였습니다. 이 친구는 매우 내성적이어서 노래를 부르는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불렀는데 아 그만 마지막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잘 쉬어라 켄터키 옛집이었는데 이 친구가 긴장을 한 탓인지 잘 쉬어라 켄터키 닭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순간 교실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얼른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괜찮다고 노래를 아주 잘했다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위로해 주시며 그 친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후 그 친구는 더 밝은 얼굴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강하게 반응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망하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른들의 말을 다 들었겠죠. 이상하게도요, 좋은 말, 거룩한 말보다 부정적인 말은 더 많이 퍼져나가고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기성세대의 말은 부정적이었죠. 냉소적이었고 패배주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배우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의 한 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길거리의 현수막 문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말을 우리 안에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 희망을 주는 언어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한 신앙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후에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파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는 거룩한 말을 습관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2026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묵상했는데 그 가운데 문득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말씀 전해야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우선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갖다가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진짜 제목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언제나 그날의 메시지는 어버이의 사랑, 그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는 그것보다는 어버이로서 그 귀한 직분과 축복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누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더구나 제가 나이가 먹어가서 어버이가 되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오늘의 메시지는 예, 어버이로서 우리가 그 귀한 직분과 축복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누릴 것인가.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로 소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진정 믿음의 부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진정 믿음의 부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YUM의 조 포란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DTS 받을 때 정말 강사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강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강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하는 강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에요. The Father's Love of God.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이 강의를 하는데 예, 이분이 물론 강의도 잘하지만 이 주제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강의가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처럼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 추상적이지만 이것처럼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 문제가 있거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 문제가 있거나 예,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이 비유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예, 그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오늘 그걸 통해서 진짜 아버지, 아버지로서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랑이 진짜 아버지 사랑인지 그걸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모임에서 아마 다락방 같은 모임이겠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를 말해보자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성경 그 교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갑자기 나눔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에덴 농산이 낙원인 이유는 거기 빨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옷을 안 입으니까 빨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 요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과일 따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절정은 뭐냐. 한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가 없었다. 예, 다 빵 터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 시부모 입장에서 열받더라고요. 뭐 시부모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취급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덴 농산에 시부모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에덴 농산에 시부모가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왜 시부모가 없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의 원형 오리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The Father's Love of God 이라고 하는 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 The God's Love of Father.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부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의 부모의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어버이들한테 준 메시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어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수면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자녀가 있어서 직접 부모가 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며 지키라는 그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왜냐하면 여기 이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자녀가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책임지는 모든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를 책임지는 모든 신앙인들,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모든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의 원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부모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사회든 어디든 간에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 답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께서는 그중에서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부모,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랑.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나누어뒀다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분명 그래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자신의 분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죠. 자, 그런데 사실 권리는 있지만 의도가 뭐예요? 건강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거 달라는 의도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짓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줬다는 게 문제예요. 저 같았으면 안 주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 네가 무슨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하면서 안 줘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요구한 대로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그 후에 그 아들이 예상한 대로 뭐예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얘 먼 나라로 가는데 아버지는 그게 망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잡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말리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아버지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아버지 아닐까? 뭐가 문제가 있는 아버지 아닐까? 왜 이러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은요, 그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진짜 아버지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아버지이기에. 예, 참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그의 인격을 끝까지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에요. 예, 참된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그의 인격을 끝까지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게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자유를 끝까지 존중하고 절대 억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물론 힘들어요. 예, 특히 믿음의 부모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 결정이 잘못된 거 내가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가면 힘들 거 알아요. 그렇게 부모들 많이 말하잖아요. 내가 힘들어 봐서 아는데 너는 왜 똑같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고생을 해봐야 알지 막 이래가면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죠.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자녀가 힘들까 봐 막 두렵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또 못하게 하고 막고 그렇게 그 자유에 손을 대는데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그 힘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욕망이 아니죠. 사랑은 신앙이잖아요. 바로 그 힘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게 사랑이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난 다음에 보이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지만, 그리고 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가졌지만,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여기 나온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언제 올 줄 알고 근데 딱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아니죠,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들이 올 때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는 거죠. 예,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기다림을, 그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게는 자녀를 포기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자녀를 포기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체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녀가 죄 가운데 끝장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포기한다는 것은 그 자녀가 그 죄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끝장난다는 뜻이에요. 죄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만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망 한복판까지 갔다가도 거기 돌아오는 거예요. 전 이 이야기 수없이도 알아요.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증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회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회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다. 세 번째, 믿음의 부모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녀를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이 안타깝게 여전히 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이 아들은 지금 뭐예요?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잖아요. 이 아들은 지금 뭐예요?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죄에 잡혀 있잖아요. 이런 한심한 이 아들의 이야기는요, 아버지 집에 가면서 아버지를 만나서도 이게 계속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정말 격하게 받아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대사를 읊고 있다 하는 게 문제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뭡니까? 무슨 자존심을 세울 때가 따로 있지?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가룟유다에? 예.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자,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죄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끈질긴 죄를 다 끊어내는, 그 고약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1절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21절 마지막에 어떤 말로 끝나고 있느냐? 하나로 끝나. 하나. 그렇게 막 종이 하나로 부서서 하나.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22절 여기 딱 나온 걸 보면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대꾸도 안 하신다. 그 말에 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종들한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가 너무 냄새나니까 일단 옷부터 갈아입혀. 그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나온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세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의 권리, 이걸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리, 그걸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아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이야기 다 없던 거로 하자.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 모든 죄의 이야기 다 지워버리고 없던 거로 하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좀 속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슬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분기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날렸는데 여기에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다시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은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손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권 다 날려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이 정도 하면 맞지 않나. 그래, 잘 왔다. 내가 밥은 먹여줄게. 그러나 상속권은 이미 날리고 없다. 이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사실 그건 누구의 논리예요? 아들의 죄책감의 논리입니다. 아들의 죄책감의 논리예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집에서 그 아들이 집에 왔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던 것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죄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 그 삶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 삶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은 죄의 이야기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림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큰아들까지 비난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이냐 하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 기꺼이 그 죄를 도말하고 그 죄 가운데서 아들을 끄집어 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단지 그가 치러야 할 죄값을 면제해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는 죄로 인해 깨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 그래요. 예, 거기 어떤 컨디션이 붙어도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무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가짜로 하는 경우 많죠. 예, 용서했어요. 그런데 다 볼 때마다 생각해요. 네가 저지른 짓을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예, 어떤 사람 다 용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서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면서 왜 그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예, 죄로 인해 깨졌던 그 모든 그림들과 관계들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예, 나의 자존심을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같이 힘들어져야 돼.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용서의 능력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믿음의 부모의 사랑, 그것은 무엇보다 자녀를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자녀를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했다가는 애들이 다 스포일되고 망가질 텐데 이거 훈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훈육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 죄를 없애라는, 더 정확히 말하면

0: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필요하면 회초리 들을 수 있어요. 예, 필요하면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으면 믿음의 부모는요 무조건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모예요. 그 자리에서 죄를 다 들춰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아, 지난번에 했을 때 그때 말을 들었으면. 왜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훈육도 아니고. 예, 진정한 훈육은 자녀의 가슴 속에 상처를 남기면 안 돼요. 그건 훈육이 아니죠. 그건 죄예요. 예. 예. 그 자녀를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으면 이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부모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도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부모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하여 또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사실 자녀들이지만 가족들입니다.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예, 교회나 성도들은 서로 바로 이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복음이니까, 전도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었지요. 그분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네. 어제는 교사 주일이었고요. 지난 네.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훌륭한 선생님 참 많은데요. 내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주는 참된 스승은 참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선생님, 스승님 뭐 구별할 것 없이 지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묵묵한 삶의 모범으로 내 영혼의 뼈대를 세워주시는 분이 참된 선생님이시고 참된 스승님이시죠.
0: 네. 얼마 전에 한 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가난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그 아버지를 자기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 네, 어떤 가르침이 또 있었길래 그렇게 고백하셨을까요?
0: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식보다 늦게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고 간장종지 하나뿐인 밥상에서도 불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고된 삶 속에서도 내가 해줄 건 기도밖에 없다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묵묵한 그 삶의 실천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강렬하게 자신을 이끌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1: 네,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아버님이신 동시에 스승이시네요.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스쳐가며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나를 진정으로 품어주고 헌신하며 삶으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짜 스승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지 않을까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0: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정말 그러네요. 스승의 날 그리고 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우리 감사해야 하겠고요. 또 은사님들께도 감사해야겠지만 정직하고 성실한